0: Nidong jami nyuk tsabshil lor, tue mithin chik chubyun tsam menchu chabati, nidong jami chukul lu mithin chik gu le gyaja gyaju tsam pari yubashi. Ji shakchui chize, shikdong chukya lhazam zimbati, nidong jami chukul lu le gyaja shibju sheji pari yu. Mengang ki rangzu tsengka chubshin ne nyushu tsengka pari mandu chimata, gyakab ki neto menchu ki zonay chize sum yubashi.
1: ཁོ་ལང་གནས་ཚེ་སེན་ཐུབ་ཐེ་ནི་རང་ཅོ་གེ་ཐུ་དེན་དེ་དང་ཁོང་དོ་གེ་ཅུ་ཅུ་སང་པོ་དེན་ནེ་མེན་ཅུ་ཐུ་དེན་ཆ་ཆ་གེ་པུ་ཚེ་ཐོ་བེ་ཕི་གེ་ལོ་གུན་དེ་དོང་ཡ་གོར་གེ་ཅིན་ཟོམ་གོ་ཅུ་ཐུ་དེ་ཐང་མེ་དོ་སཏུ་གེན་དུ་ཤེ་ཅེ་ཁེབ་ཐི་རེ་སེན་ལེན་གེ་ཤང་ལ་ནམ་བ་ཚུ་མུ་ཐུ་ཅེ་ལ་སཏོང་གེ་ཅེ་སི་ཅུ་གེ
2: 头拉斯冲尖尖南国家尖东瓦塔在旧老工地东外国去也给他让用中间特殊规则老大团员定时切的四句他切过松枝去归宿你了点呢南国他亲去落去曾经老大卡巴索昨年在旧旧公所那名修炼切不他也给给科斯他让用中他冲尖人别三年去科斯团员老大了进动切的开于老月给忙边科斯在旧班贴个旧班工地当年从这命运别读书别玩切把他在这边定去切入年年当月时三个月写到切把行了让用中给这句规则写送这种年度你住了在这边给起恰甘他可住出国年轻所日出去人不躺步女去点别亲住落在用给了是用配别听从去人过年可是别去捐了住进月别那个进了可是脱血过切动阿别这个月不谈三八月呢可是龙所最初月时铁蛋切记应不三半节为是中央，念头龙所最初个月，他是从一从端去，从人一种用这他，得是可以扩展选拔。乡大军去，明儿金柱落这他成绩，老多卡巴结果了。杰克呢，可是这天因不三半节别切过，个人点名啊，变心约不他，忙于实际长波儿，杰克给可是出。独唱宋节，盲学也不他，盲错了，偏不盲学特别不提马切。俺最头东铁工卡度年米六点七百七十四元，借我最钱多。
0: 森林姐，俺这公司里还是中间的钱，解决了工地单位切断门户，国企移动送件这边去，南国牛肉铁工了，国企切断俺家谈，三松城镇铁工了，国企俺家，俺是徐女切断门户，国企家谈，俺这忙边农民在少，国企你家姐规制些许，南国解决的规制女吧，俺是退休人士。我这里中山南沙沙瑞兰国针对擦擦五人七八的贴给村村行不是东西也不是那我这里中江南沙沙瑞兰国针对了点点兰国沙瑞牛肉给这句结果表白人这点呢准备满足每天国家团结团送了偏不脱不谈可是我国际团结居民界这边兰国的这句国同就这谈制作年度结果了规制图不是这张切不是长征团结讲整个就不充裕忙偏牛肉我今各位所谓曾经在旧奇怪，人在讲呢，准备忙着每天移动一点，女士自己了偏不脱不谈。现在开始，我过去日节准备念谈，我当我家生来在旧过去移动日节就是谈，运动春节前把的规矩都有。曾经从康熙给留了把里面，他听见三松曾经在旧的结果好像也不念多，准备忙不写去，开始在店里老头卡巴牛娃用个多，我这里我去老头卡巴就送点啥子怎么谈？从年文章国体压下增生不提对中不来加上松竹站怕的有这些有事在这些在家人类与国中心铁公司努力解决我建议他在他国的临开边角母体怕的有他的中心可以出席个家中人不切记比如铁球团定了的怕配研究等把马赛牛心给耶稣口团康南中心口天天四东口街的女娃恰成为马赛，路人看着她，每逢工作所，天天去过人民的背后。多少城门邻开列阵把，干么正对起，俺这里俺就邻开，每天俺家长里呀，奶奶说她，年里年年我过去洗俺身边，从化妆也不多，这些有事。我爱静静的满篇十九集，满草的这句身材是不谈，这句的命运被读书安顿起的落地步，再来牛头不谈，不再脱为错话人不区别，穿搭是应别，看中是对这句的顺序，你的是切入中心有事。
2: 狂浪啊，那从深处不点的，他是从一起十九集。 K-pop 라데네 벤조르 파르와 귀티 제베 골기 친좀 고제토 망주 커섭 시주레 제주 피와 규모 팁시 큐티리 팅디 제된 조회 제자 시베 낭친 신점 타시행이
0: 생년제 다다 군인의 센시빌리티니 변종농 진진진 내고 벽의 농진기 선교 군대 군중 시비 선교 축도 리센트시
2: 이젠디 치린 투둠라 탄선남디 기니 내내저 총계 하선의 링게 최년람토 준신유 샴라 링게네 모투 만저 레젠센는 교 고수쇼이
0: 샴라 선교 군대 시비 낭진디 신신나쇼
3: 군대 선교 타예 갸손네 군중 노후린네 키엘르
2: 선교를 근대 근중 레젠키 선교를 근대 낭친 선조링계 예시 지급 강키 등급젠키 천도 말라족 용키 롱아젠 주영업에 찰구 잠시야 샴라 대골기 낭둔 십자 지둔 라니 모르는 것이
0: 선조링계 니두 예시 지급 강키 등급젠키 천도 말라족 용키 롱아젠 주영업에 찰구 잠시 롱아젠 주영업에 링키 된자 퇴제타 뇌전공고 탄용동 기세소지 레드 구지체샤 설교배 시도 제바신나 디랩진키 텐도 말라족종키 롱아진 종아배 철구나 이도점이 숨주 송알로 레고 디랩진 시제찬의 응원교 용어 탄참배 중국 체조기 대급 진부 텐도 말라족네 팀다 텐동타 세리당 튼비 텐동 이게 텐동제 초용의 응원교 도바 제대 부제 도회 피제타 주제 도회 대자태 양구 상보 용어 지구배 내세 제바타 텐동 도덤 유주 사드 등서도 동화타 대자 전부타 천동 전부 남바 대발의 군대 당시 년계 중자라 도담 천진 체류 응원세 퇴보 용어 집어타 최종 제다 마주 응원고 초수 강조 주로와 천동 도수지 규주 레스 동화타 뇌제 잡진타 하장 잡제라 카데 조바타 카데 조진누와 철로 동화 조주 군대의 대교라 슈누 잡바타 퇴종 퇴진 잡진타 하장 잡진 타주 연결에 말라 퇴고 창도 동화 시림계 천동 망신 사대도 동화타 지소 용기 기고 니유누와 철로 동화소 총의 퇴제 존의 랭기 구지 제바타 릭 정봉의 존의 레자 규 주변 구지 제입시 생린제 장제제 야순 중칸 변조 공배 야부 중샤 샘라 대고 제십 전남대 순남 대지란의 랭제 소양 우주 능시
2: 디루 춘토 장제제 야순 중감제 존의 도구 망보 락달 제교수 당내 시든 제도기 출린카 당부대발 편제 평구 초보타 중감계 레제티 야최 변조 폐계의 레제 균투 교류엽시 정중 통공부 협자 제배 중규 야최 중감 예순 원대 더십 체린 지자례 원발신은 제로년도 년안로 랑계기 주류 차도타 초제 육지크 동마르 낙체 초링지에게 중간 말하기 내주 야구엽시 사괴바시에도 중발신의 딜류다오 당분의 시배팔 랑계기 야주 변주 살바 내배 처소 배계 치네 야주토 주부 견전 치제 타 야주토 주부 쿨교 치제 뒤총벌에 카소소 야주 둔차 숨타 야주 죽지차 직팔와타 야주 맨제 살바 망볼 내토 최다 집유 척젠토비엽시 굼덥제말 랑계기 무퇴퇴 야주 쿨교 Tiansung Taji Do Che Ne Gya Chui Tiong Kung Yun Tui Pei Chui Tu Bei De Dang Ki Meng Si Ngar Wei Dian Tu Dung Yu Ren Xia. San Chuan Lin Ye Ye Gep Ki Zhe Yu Chen Bei Chong Yir Sir Gyur Ki Long A Zhen Zhen A Bei Chal Gyur Ki Zhe Yu Ne Chui Mo Zhen Nang Xia. Xiam Le Tie Gor Ki Si Bei Nang Tuen Zhe Duen La Ne Mo Zhen Nang Xi.
0: San Lin Ye Ye Du Ye Si Zhe Jiap Kang San Gyur Shung Duen Kang Ki Ye Si Zhe Jiap Kang Ki Si Chui Tei Ji Cha Jin Su Se Chong Du So Xin. Deo Gang Ta Chong Jie Ta Chong Se Zhu Zhu Bu Ta Ye Ka Pei Ji Gyu Zhu U Lin 노르세부 랑중 통공부 제제 제유겐 거르베 총제서 주체 노가제 정업에 찰구이제 제유네스 무르나샤 살구베 시도 중심나 총제서 주체 노가제 정업에 찰구니 총제서 주체 공제 제급 준비 제료 찰구 당부대 인시 디나 노가제 정업에 두갑제 민비 미세타 존내 레자 레자 케진제 카세 수입을해 노가제 정업이 총제타 총대티 그중 님바 제 주제타 나동 줄구 친구 주주타 농아제 정업이 총제제 사업부자 실리 제 뒤주 튼튼점 모두 주주 주구 제바 망우고 통주 급제 뒤주 구제 전에 총제 서주라 치미 대교 체주 망우고 통주 실통 주제 구제 전에 총제제 사업부자 주주 줄구라 대교 체주 농아제 정업이 전에 총제 응급주의 자소 차중시 캡제 동초배 총제 서주체 남수 최시 체주 제리샤 생년제 대용제 산내군 탄린토 지로니동 자매 뉴스도르 랑종제 토주 토다 리지 중샤 샴라 디고 지시 전당드 소남디디라네 현재 저야 무드능시
2: 建勇的三年军谈连托接了你多年主流让中的突入突着力这群下三国别写到穷白线的他路让中的突入了圈就去就谈用年十就谈用着切多年就送出双节规的切有谁突入的电价国送竟然电不说他有零口就上不行对起有着马家孔平中的有轮托当他电价生送金主提供口有具体面具协助天动给连锁来中看了这就切过的军的当有谁这于前边让给人住他上帝他们说切的列给巨人西擦所当我他外面经验拿错这些切的有看各地切不呢他过去定了松用他切去给了呢面具若不接给或者苍马各地西擦给什么呢西擦给来团比特了的呢托住来团比就也需要用地切有谁玉柱罗面六千年为内屯特殊电地材质，让中间玉柱罗面将到最南安努土对铁，两百年为推广汽车通道当钥匙。玉柱罗面民用时期，安东康土只有这些一日阶级。今年突然来的那岸连土不塌，女婿想点书本，玉柱罗面太轻大个，顶脚也不脱钥匙。玉柱人，玉柱罗面突然来的破烂周围推进内出屯四百米的，平均用给用人。色组卡苍马青岸捏个别通当拉克班迪设计组的玉柱路面是不是马杰班拉克普拉多松子玉柱球与土拥有三年前年潘多松切别新这些我谈玉柱路面落地表岸玉柱土不切与第六让中介土有人玉人男罗马车人女玉柱玉柱不谈玉柱其实土全马没多少的给咱们把电送前年给您送月电不准也不是现在连接中央的金地家庭就叫古镇立足线下下面的铁锅也能短时间切断两年我真能睡
0: 新连接年前三十块八了不要让将中新列重设平台系统成为新了那我认为在女婿节年拍了中央的金地家庭母亲宋家女婿在我谈宋东宋家新年地平东部的去接着接着铁锅谈成中古立足线年金地立足就今年有事第二主力了罗道母亲你家十九岁过他顿动阿家他这里母亲送去诉讼他阿东别个母亲女生啊现在他现在母亲就不用接游戏三个月他中间看看批评了点了想到中间去母亲解决天阿他系统中间立住七八天下次解决过去考过他成就送阿十一八他落个中间去母亲送去诉住他顿动直接立住七八天下次解决过去考试他成就逆逆生学能就中间去母亲阿他顿动孙家立住七八天接着过去过年他成就爹爹生不他拉萨中间去母亲阿不就阿住拉萨立住七八天接着过去过年他成就西西生学您这中间他西子中间阿里三个月去陪定接着接着天阿他成就孙顿他接着接着天孙他成就这顿接着出去日界他成就出界界所所生的绝对得住连接了关键这个东西不是新界给人提中央界卡萨空间在绿转成阿塔七东西家留住其次一把塔转成阿塔七东孙家东征前年家家古就扩过塔正中第二列国留住这么塔哈萨塔罗嘎宁镇差不多能住我的这三个塔重建初期东征连根留住什么其次重建期家家古就扩过塔正中逆出留住什么解释那些三边姐姐去松东西边出去日本拉咱们差不多七十一把谈姐姐去松东西边女婿这边拉咱们没啥酒奶姐姐估计可别谈成就也按留住心血新民转松家女婿过留住七十一把谈转你家估计可按没啥酒奶姐姐解决结果谈成就轮松留住心血另外呢想用的人家心里重视的人气得住老头领给他心切相对的他们刚来了唐伯的妹弟记得来的平松错病啊就只特别给你钱呢罗师傅主力唐伯电报他罗力永久梦是电报是定有事森林界四川堂平中的农村人民落错的咱们去年这这么多平中在这看透过足球之下下面了提过简单的学者孙南地界来呢人家做一个真的是
2: 日龙年前春播人当西北四川坦平中的农村人民落座的咱们就年纪这么多你对平中姐姐康托落过初夏三国别西多七八星呢他定义这么多你平中农村人民落座坦四川农村人民落座平中姐姐康姐姐年纪托总年七八星影响听闻成都路这么多听唐不切行不谈他定春播所归你给农村人民开心 dunjul hakzam ki zamju zeta gya duruk chene chunpyo sogu ki rangchung zenyam ta miri khomsu thurup ki nambache mwen yopshi thadin ki demdun zamju ki jujab pyusum choshin kechu na cho denyu sidran ki numchu rimyo zamju ni chundo ta chubje tingrip nangchu zowar cheshin na wu shu yi shibe le tingrip ki seti cheyu la chonggir ta chongsip ki chowar tashib shibza yang cheyu 평종기
0: 三庄林界 참제래 계팅에
2: 现在重点的协同门总体人中松用科技日记所在谈执行松用特当所中写下下面了帝国天南顿写着孙南地界来年母体界连接作用无知能是也就是习子重点协同门总体人中松用科技日记所在谈执行松用特当地组前年总用给特斯坦北京看腾松松用民的集团托 소종체업시
0: 탕동래두배 牛兰呢，永不白宫前边参与缺席时在桌上。大家记不住，你当下面有这句话呢？你当下面有这些罗盘？电话协助孙兰，美洲空格的举重设计机，过度给起这只组件，牛兰把它，熊塘给起这只说话，永不白宫前边说的其他这些，这几个最么说呢？那趟派出所参与权过去，你的牛仔骨汤，主动这个见面不是？你当下面有这种论，当我明白了。 也可以提供接接局，比如当中中提供局是不是局级，中华民航集团结合家庭独立特当家庭所级，只有家庭团提供局级，点别不是送，公司提的提供电力解决团，将其提供特别独具马赛，带动安全权国企松掉国主考试团，松动安排解决他就不是。明白了，局级提供团，将其提供安全界参谋电力前年最难的要求就是。新连接，现在创建的康巴总体。
2: 昨天列车的电影列车了滚地当下下面了帝国的南顿写着孙南地界来的母推荐连接所有无知能是 在西托维新格族中他杀掉集团别端重组族中所中年男长出错点列队给那部巧用年轻的当地我有了三年提给忙作连密度和他为追明白他为不能过去得是前年且与所刚年月别基础促进中年投给这些新闻把钱的总用给错点列队男长一米听切东西别以连续了规制通年忙作了不把国际你就鼓住用于不是诚信连文把人们为国际切东

0: 李晨奇特地看望场，来我给估计出给送啊，你出出堂，来我给估计出给进啊，短短过年肯容拒绝。我村里在那里啊，就能够个学会了。我那村牌儿去先把这推南看你，到这些哪里？他能去呢？林建呢？配给陈朗东西北邱燕给对不拒绝？李晨哪里呢？
1: 嗯，看上去东西开呢，车子给那边拖的，姑娘那只有了，天天送不冷给个，光家又不修。退休俺村兰国东安尼，多拿些了这种，兰国大将给现在也不买烟呐，看上卡路啊，前天修了这种啊。退休俺村兰国了，姐姐也不同那样，兰国去专家的呢，人一去什么都拿，看上菜塘田边卡路啊些卡拉人。
2: 兰国大将列在那片他，
3: 今年王朝田边田畜关中去，看上去今年的年纪兰国拉大将切当呢，兰国去鲁拉拉军事话就他片图了。今年看上去兰国去农坛乱了春秋切当呢，可能是不是切当说兰国东个边军事铁看到抗日用途？
1: 他的看上去三星边李成田呢，
3: 今朝天天列在给南山列在兰国大将写的呢。
0: 连接，连接哪？手机罗，格式秀。今天出不来，给前两个那处下了特定给连接给那团委过组个人了，让跟团的那看不上小的那个了。
1: 哦，小的了。
0: 看给你在哪里呢？给那年我那从文给七镇那边的兰科大江铁给西七铁的，秋队那姐姐，我那组给那个你吃我了呀？你应急大江吃完给了？
1: 是。
0: 对那一呢，卡卡给大江。
1: 是。
0: 他们先我那组七中给大江，第一呢七镇徐镇完给了。
1: 那里。
0: 那你他人给你在哪里呀？给那年木头去接我那组七中给大江。
1: 第一天里啊，开始那寻找路边那推嘛，我去了这边去了。
0: 那里。那我这个他人给李成哥做了那收银去了。
1: 那是了，是了。那，广东那组的，马拉的地道里啊，打工去当，天明个那组的，春农的，春农土豆节啊。
0: 嗯嗯。
1: 啊，他话都卡卡在在节啊去，这个节，节前收银，那他那个那组样，广东去收银，他那节前那路，来在那路，样子节前收银去，那就，啊，没得七楼。 七中的打工去当去，
0: 嗯嗯，
1: 啊，七中收银了，老李生，老土鸡，老，啊，第二下我那组的七中收银了，啊，七楼，目前七楼中，
0: 中
1: 的吧，是，中那老李啊，他那组这里，他每个我那组他的，他的手里啊，家里下面那几些物件啊，他的，给的，他给打工去当这里下了，
0: 哦，李生，给那了，
1: 啊，听那老人我那组的七中我来开车小几个人都是那个那，第二下我那组，那么像军队呢。 啊，啥个经验？满江吧，主要就是。
0: 哦，类似。
1: 七七楼的，七中的，年纪的，主要的，人开枪不吃的。嗯，七张这地方去了。哦，老类似。他的张这地，他地址是啥样？三十三，那打工的，找我妹妹说的。
0: 哦，
1: 这多了。张这打找我妹妹说的。这地方去了。呀，西边人讲的，三十三，那打工的找我叔叔。
0: 嗯，类似。
1: 看来是那，俺做大姐，咱们江梅我的，俺这里啊，这个小姐。
0: 古自己干
1: 了，给你忙不起来的了。那是吧？干了。他自己打瓜头呀，他也没多少，自己吃了那些，自己这样，家带就成了。
0: 哦，是吧？
1: 那你得给人不下呢？那就自己给了嘛，听不进去。
0: 嗯嗯。
1: 那样养家子，我那说呀，跟你一样。
0: 哦，
1: 那是。对，那是那个那就，周围那个自己的大路段，他管东就将买自己的呢，没得自己给了嘛，听不着的。
0: 哦，是吧？
1: 他的眼睛就，要求穷那，过来这些穷那，穷给哪老人那个那就，你们。
0: 对，
1: 那举报了，听不着是准的。他打工去啊，也说起这些资料啊。
0: 哦，
1: 那
0: 是
1: 真的。
0: 哦，
1: 听这些事。
0: 哦，
1: 兰花爬树，估计请麦粉是七百呢，估计等个麦粉那个啦呢。人家，咱
0: 这
1: 七单的，他白相信你们就是到了呀，是啦是啦嘛，他白相你俩他人不请，对吧嘞呀？你们叫我你去下个山呢？人家要不到你了，就他那对小的考虑啊，读老师啊。
0: 哦，
1: 莫着让了呀，底下去读东西了去。
0: 哦，是吧？
1: 他这意思啦。是是是。这个什么呢？老李。我的药什么呢？养过，他那打看几多了，够多了。
0: 哦，
1: 你这几日下了？老李。这这两天等等，那就叔叔两个打看几单的。
0: 嗯，
1: 那是。今天第几日下了？那就，嗯，写过的，等等，不要搞起麦麦了。
0: 哦。
1: 那是第一呢，过去手里啊，等等，几个。
0: 嗯，就是足够保命了，是吧？哦，
1: 这个，这个呢，你们是不是跑去第二家单位呢？就是老多的，
0: 哦，
1: 这个呢。
0: 나서 기타제 잡에서지.
2: 어 잡에서지. 카시디바 시게스란데 토요년제.
0: 제.
2: 어 좋다.
0: 다디는 양 나도 수수 단다던데 자백한 애던데 녀야도.
2: 나도
0: 단다 디리 책진한 또래야 멤버십이 가게 쉬우나. 이봐 라스 단다 저 돈을 주게 식진한 이지. 락베 주게요.
2: 아 레레스.
0: 근데 뉴체야 기티게 되 쉬우나. 변도 쉽지 않아.
2: 어 님의 맞아야 다딘제라.
0: 제. 그 변을한테 단다 나도 만직 세가 교계하다 인데 돈 책도 주는 시 편도 처리 된대지리샤 되네 하나 주 시군 뒤 시국지야 되는 야 아 된대지리샤 기기 지단에 롭지 공리 티니스 나로지 제우세
2: 아 레레세
0: 시국지야 되 슈티 다티 한 간지 돌레 페샤나다 차바다 근데 숙참부터 하면은 양고 장문 치면 되는 내줄라야다 근데 냥가 참 못 온.
2: 쇼치야 기디르 바이라.
0: 디엔 디올. 디엔 센스 제고도.
2: 쇼치야 기디 토네 주는 디르 베기라. 먼저 차차 세진 요거 얘기를 봐.
0: 질. 다디 한주 듄리나 징동여리야. 쇼치 모르타니라 데서 먼저 디징치.
2: 아, 레.
0: 버저도 통.
2: 버저도 와라.
0: 징동여리.
2: 레스 레스.
0: 아. 다디나 나나 스페셜이나 야 카다. 카시로 카와. 숙첨부 다음에는 야 나 니엘 시고 뉴 디게 수수 직 잘라를 시키지 한다. 되게 봐 장시 제지.
2: 어, 저 봐라.
0: 응, 신의 코피주 다냐고도. 신의 코 직대 양철하 단식도.
2: 어, 레슨.
0: 디지털.
2: 로 레슨이라.
0: 어, 디네 하나 좀 뉴 셔터다. 겨울 셔터 오늘 쉬면 양직 셔터, 철옥 셔터인데 그지. 한다 니브다 티지. 세우 차시면.
2: 레블리
0: 세우 시라면 교수 추실로된 교수인데는 양 하나 좀 디단다. 잠달래지.
2: 어.
0: 걔게 쉬는 파우광.
2: 파우광.
0: 디제야.
2: 롤롤리.
0: 파우광 쉬어야리라. 팀에게 숙첨부 차도는 양하는 저 머제지는 시체. 다르체. 그 간리야다. 월린야. 걔게 쉬는 칭치스리. 월린 월린디. 디다면 양
2: 넘규나달
0: 줄라스용 그리고 세우야고 차도.
2: 레세로.
0: 딘데지르샤.
2: 사실 단도 시르도 나로리야야. 딘네 차브치 법사수는 님에나로 저제제시 되선바 추식스란 제 대주도와기라.
0: 질.
2: 어 딘조레 장세 체단디 컨제이나.
0: 딘네 딘데지르샤일라. 다 배샨 랑스르스리라. 어
2: 랑스라스도.
0: 랑데 지단네 가지고 굽슈슈나나 주단데 시르도 수유도 알야지. 차된교.
2: 야면은
0: 세가긴교 야면 겨울도 안에 차된교
2: 진짜지리
0: 다디 약속이 마트에 된다나 저 셋도랑 친구 전에 카샤지 수리
2: 어 레세
0: 그 뒤에 차자 갑자기 버루리아 단다나 저 디슬로라 제티
2: 어 레세
0: 제티티야 제교직 시리
2: 어 레세 레세
0: 디메 디메는 하나 좀 하고지 한다 짜가미야 단다나 저 부사워디에 왜 쉬와
2: 그 번지
0: 그다 내기 차부수지 양디 디자레 바카미아레
2: 레센로 두수도 참한한수 탄들라도 카바기 친구데야 차베스레 체비네레 디길이야 긱스라디 루지제 양 탄능한 주자 감부소야디 어 부교 언제 지금도 와
0: 라리
2: 차베스레 지르베
0: 군이 군이 제치디 직베스르시
2: 어 레센
0: 제치는 저 탄데 긱실이네
2: 시시야리
0: 지 긱실이다 직베시 양디 제치역도 캐시브지요리
2: 레센길라
0: 달 학과도 나중에 양 탄다 어 칠로 셋도 박부시오마레
2: 오즈발
0: 어 개비네레 뉘네레 딘데네 아 직차비네 연셔도 차단 제모와지 야 박부치오제
2: 아 레레
0: 근데라제디 따치다네 난당조 레세나로 딘데 제니 망부도
2: 아 레로
0: 나투스도
2: 아 레스레
0: 예마이나 나조 따치다네 요마레 그도 지시고리
2: 어 인제 제고도
0: 와라 독독을 지시고라
2: 어 지시안
0: 따탄데 배샤나 겐주단데 메와 차셔 소스랑 소야이나 양 고치로 박박티 뉴제지시나
2: 어
0: 디버룰이야 제르티쇼리 디 인지미징은 나도 제르티 야가도 비주다 어
2: 레센
0: 디 아오마 좀나야 저거 뭐 주주티다 근데 야 어디는지 단다 건데 견라 숨는시 디나로리아 지 출란스 메베 디 코지디 뭐 주주다 차바담다
2: 근데
0: 먼저지 어
2: 레센
0: 갑로다 뉴셔도디 아 박바 지단은 뭐 저게 주제 차단제야도 배샤는 뭐 저 닝부 쉬운데다 단다 지단이 치사쇼 난도 먼저 가셔시미슈 망자도
2: 좀더
0: 롤롤레스
2: 되게 상마당 부 제야 유바르 바니까
0: 바고 갑자 답변사션 수수연 딘데 가와나네 디치아도 녀야도
2: 레센
0: 바고 갑자 뉴체 지야도
2: 디 바고 갑자 녀야 디인바 체스는 가나즈 벤조 토네 이네레야 육지 제브다 체비노 조손리아
0: 답고르케 유르다
2: 롤레센
0: 답변사나 안도 융셔도지 어 독도직 제바 차선은 지단에 뭐지 근염 제는

0: edong chokdong ndesh paru li yiri
1: le se lo
0: ta di na lo le migri yar lo yang ke kyu ri migri di khan chik
1: se lu ri
0: la khan chik ta khande lo ran no to ni ze sum ze chen kyu de yar wa ya to an che kin to ai na ani khon che do ta ka shel ta twa le ya ti dan da nga tu ju ze chen kyu yar
1: se do
0: ta mo chen yar lo ke kyu ra chan yong chen na na zo chokdong ye do tin de burun pa kwa de kap chan ji na na zo chi tan ne 두께 바고 뉴엽다 젤라체 지단이 계기 티 두께 계기 인 두마레
1: 아네 두께 계기 계기
0: 뭐냐 어 뭐도 틱 찬용 거 건총 거 되게
1: 돼다
0: 채야지 지면 지단은 안 나서 직동 앞에 면제 찾아로 디시도 볼
1: 아네 레세 다 지는 컨세 간에 개발 수 있을 때 되게 되게 찾으러 가라 로로
0: 변제도는 전중
1: 10층
0: 브리르발 어 10층 브리르발
1: 嗯嗯，类似。咯咯。他的地里，他给修了，抛光是，打了是的。咯咯。全车。他地里那个那组，地干了呀，他的日木被拆迁了，自然顶了呀，他的树顶有没没不拆，看人了就这么连个车嘛嘞。哦，这人的叫嘛叫不起。嗯嗯。这个车长住的。啊，类似。他地。 지단은 롱아 통솔 롱아 로숨 딘데나 로리아 팀치츠레 참도
0: 아네네 양고 교령 무슈체는 지가한다나죠 디저링마 오엘레니치
1: 아네세
0: 징지스리
1: 아네세
0: 디트브르트브르
1: 아네세
0: 정기군이
1: 롤 때첸 로숨네 롱에 파기 고요다
0: 팀마레르 제나
1: 어 튜즈라 제바세세 한테네 원단데 말러구유 바
0: 고지 원단마 롱아스네마 차두리 저기 저두는 그냥죠 양디 개개시우는 파우관스라
1: 지금
0: 잠달래지서 저리 잠달래도 전에는죠 한다 배차하셨나 칠레랑 진 잠달래냐이나 대야 한다 색시 라세라
1: 노르발라
0: 코 숨겨버리
1: 아 네네
0: 니엘 그냥죠 다 차게 지금나 한다 칠로 좀래도 전 팀무질 느껴금도
1: 멈췄지 어 네세
0: 다 한다 수수 찾긴던 팀무 숨겨버리
1: 코르보다 잡고
0: 콜렉션으로라 코 한다 강가단데 지디 외래니 대 경시라 교구마리
1: 아 네네
0: 다디 디르샤 난조 소가 사샤나 카숨조리
1: 응응
0: 아 주비시 아
1: 네네
0: 디워데 안티 잠지쇼리
1: 어 레스
0: 드니니 개비아디 카레스나 뉴 단다 난조 모테젤리아 지 지문제 랭교디게 바수비아치드리
1: 아 네네 세 노노
0: 꾸꾸블리 난조 단다 돈 주가는 신 식지
1: 응응
0: 라바스 잠부치리
1: 아 네네
0: 디껴그리 티켜 봐야 가라스는 디 오엘레야
1: 나디
0: 어 고저 왜 원단레야 치도
1: 어 레스레
0: 나 와르도 단다이네야 좀라 돌려야지 겨게슈는 트이스 단다 안도 작소 자야셔리
1: 야
0: 오엘레야지
1: 두두
0: 다체이네 텔레 지단은 롱아스네야 원단 냠두리
1: 아 레노
0: 고 가라스는 기크디 트여냐데지 마직
1: 그 누구디 겨 주르 봐
0: 제일 낭사다 인데는 안 나줘다 님이 숙점 더 그지 요마라 기크다 그지 디식만 롱아스네 마한테 차루
1: 아 레스
0: 아직 세가 교기아래 얀테 맹기 즉 코레 단다 외다 되게 껴뚜 지단은 롱아스네 직 재고 세길
1: 어 레스 기나기 칠레기 나주 시제 토네 슈비네 단다 처이 로그 만기라
0: 어
1: 뭐제 뜨간리아다 전다 저민나 저 담고 차도 관리기라 어 디스란 저 임바 차샤비네 담나 야구나 단다 지스라디 추비네 야그르벨라
0: 어 더디 디지셜이라 근데 로그 간도 단데 작쇼 단데 저이스
1: 오르발
0: 추시면 겨도 요나 게치다 경지어리 대야 게 가르려서 정나 좋다 지모다 된 된데 숙다 숙첨으로 한 마동미나 차장고 렌디리
1: 아
0: 뭐저 워크실 경지 겪고마리 다 계속 찌 콘첨보다 찌 약분데 다 자게란 쉬면
1: 丁七岁的，
0: 对呢，俺家人有的，
1: 哦，
0: 那些家人有的，哦，养不熟的呢，哦，是吧？给了，他，这么着，掌握的是呢，呀，地里带去了，嗯，靠江开来的是呢，
1: 修全部对吧？
0: 这，叔叔东么的，叔叔大瑞呢，
1: 嗯嗯，
0: 自己烧过的，
1: 哦，是吧？
0: 这水位嘛，这，靠干了，特殊的是家务的，
1: 哦，是吧？
0: 就是几头吧，土，
1: 土吧，土，是吧？给了，
0: 他靠，该去的，干就有的，他的家嘛，咱的给了，地里下，叔叔然后么着几。 냠 어제 야구다 지단데 야구인 양직 자 디시고도
1: 어 레세
0: 다 디 자하면은 냠 배 자제 샤면도 이
1: 근데
0: 배 자제 샤면은 하나도 단다 디리샬 지길 마 칸델로레 개 진제
1: 어 레세
0: 나도 다 고네 고 가고 세 은도님 십체
1: 그래 어 레세 레세
0: 카지게 단다도 좀레 돌이나 단다 디시리 메지지 게레 유시
1: 어 송고도 와라
0: 어 다디 용마레
1: 어 길라게 된게 손바차선 롱아스 진네 아니 코 당디게레 겨로 침바야
0: Zil,
1: 浪花大路了, Tower shook him straight one gala, Tower shipped you to some bang and to tender Changlula over one.
0: Oh,
1: you see, Langhonalo, Changlun to Lubby, and only Num Simbuship Juris and Jake said to the two sinners. Frank de Toxis to any galaga said this narrow.
0: Let's say, Changlun de Levin Gilant and Tanzu, Num Lex Dury. Salon de Num Dumare.
1: Ah, Lelola.
0: All. Chanlundi nyomsho de tanda ando dirishal sukbo chosho ja ta jik num so shoshi omare ngeyemi na angdan chobke gandhi shay kyo
1: shay. Ah, le, tse rimshu ra di
0: ima chay shay. Ma be chudu gandhi ma shay chay.
1: Ah, le,
0: se. Ma shay tanda ma shoshi. Chobke gandhi shay jay gandhi anzo tanda koyo di shay ra yin la rimbachi. Tangbo nyomu sumbashi ta dimbashi shay ra al.
1: Lo, rba.
0: Dina lo nang anzo niva da sumbay burul shay na yak shoshir
1: shay. Ah, le, se.
0: Tanda pu shuk zay shay mewe.
1: Oh, yu ba la
0: gala. Odi.
1: Rimbuti nyebu ne sumbuta dine cisi angzhaa di inba chasen jobge.
0: Zil. Jobge de kharayas na choyze nyumshu rila lakbar du mi sukbuli ya. Takta chita.
1: Camshu rachi.
0: Camshu rachi rila.
1: Changmu.
0: Be chang chaman na nga zu sukbu shushu nyo rila. Kharayas na kuyo na log tanda changmu chaya di nga zu kyaqba tanya chmewe. Kyaqam na log.
1: O
0: takran rila.
1: Ah, le, le.
0: Tanda di na log liya maisi rila. Kyaqba tanya chuti. Odi ta chitani sukbuli ya nyo shibji rila. Lakbardo da pugu chunju da ane na ana zo di jobke gana shana chitane da diksu nyo chunga yore.
1: Lo, lesi lesi gana.
0: Ana zo da mangcha chita lo gen na gujung maa chi che ta na sukbo ya di deshwar shri kalung jeb diya.
1: Kisi da sukbo maa nyo raan chit naan besa chebi na ya kuy si de maa kuya res chebi na ni
0: jobke.
1: Oh,
0: gyugung chi ya di yakshori.
1: Ta na
0: zo zil. Nangsa da ane na ta gyung chi ma ji kies shira yo ma ra
1: ko
0: lakwa ya tsabu che.
1: Zhi zhi zhi.
0: Ta anzo duwa la ya chi lakwa tiksi changa yu zang. Anzo yak shua shu na kuchung duk chi niya wala ki lan dung yun di chi mi na su su ngun cho chi mi na gyab lo di chi shi niya
1: wala. Ah, le le se duks kapchu che che chi gu me ba.
0: Kapchu che ma jib che. Mo lakwa kanga tsang yung guri. Ye da yun che duks norda ki be sur shi chi shi na lakwa di pa zu yu duks tong ru ri la. Mo zhen na lo la changu chaya ya wala. Hori kesho kyo wala.
2: No,
1: 在三点半新天朝不能给我们看不上他的其他最新新的里程的呢 남린게 안난초 랑콜 다 교시벨이 챤나라 랑콜 다 교타 랑콜 냠스테레 로망 차레난 켄타 냠뇽 푀숨 처베겐 토데라 딘추체제 링게 소야이나 코디싱 신라웨 기체토니 티고르키 시즈카이나 시티슈유 제자 케시키랑리아 랑콜 다 교고라 갤라콘타 베리 남구고비나 안츠레 챤 태동 치베 규리나라 리첸키 테지 카방타 레고게 구지 초게 숨아 니초초타 레고게 구지 초게 静啊,短短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古尼,肯定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나도 당기기 신주르베 지테기 시제 세티나로 나기라 나도 신기라
1: 어 지도를 쇼노 단나 나 수다 타게브디 짐부숨치
0: 라
1: 어디 틱스 콘토아리
0: 라 알레세
1: 나 산다 짐부치 캬디 치다네 치로나 치다네 곰숨게 쉽게지길
0: 아 레레세
1: 짐부숨디 캬나 나 저다 치다네 니마 가스스쿠리
0: 아 레레세
1: 디안게 쿠케 그체 직동라스리리
0: 아
1: 고시르티
0: 열로게 아 레세 No, dan ngan zu nam gyu kaluwa ndes langgo diba da gyun zi ba zu tui zimba su sui dinje gange xie zi menbe genge ni pige zu tui zimba kuna zu kalab lak zi ra zi rido wang
1: La re
0: Nde da jima ni yinba cha xa ngan zu su xie zi de le kanyi zi xitam ga chaya gyu ba
1: Zi
0: na dab diba cha xe da jik zhugo riba la gila
1: Zi
0: Ji yinba cha xa ngan zu rinpo sum gis ra chi
1: Zi
0: Zwa yinba yina di ya kong zi to gyu bila
1: Tuzi gyu rinyin go uri la bu thaga yori
0: Bu thaga
1: Zi
0: Le se lo
1: Ta di yina lo nana ji zhu ge xe yun 종라 툴라 시라 숨게그리 시라다는 단데 제일 개배들이 근데 나도 디르샬 고예용을 단단한 아주 억시슈발
0: 유반게라
1: 억시스네 단 먼저 단데 가게란 쉬는 진디스로 고파지도 되는 직도심에 되게 예용을 양은 아주 디르샬나 텔라다 안되는 야 장세시야 계시슈 지르샬
0: 나 레슨
1: 고파지도 타고 차다 디버루리아 단다 나서 다 칼로 닝버 망부지게야 디게리아 디케쿠디 놈디 던주는 지단에 다 수수직 신고야 지르셔
0: 어 레세로
1: 어 데네 디시샤 디나로르 단다지 텔라다 안데나 단단 좀 뭐 주두잖아 고추지제 고 고수 직도 디게리아 장시시하다 색지게바디
0: 나 레레
1: 계정부 지르셔
0: 로로
1: 노 데네 디지르샤 기만 좀 단다 고도직 슈리 톡시 우치
0: 어

0: 坎德尼毕竟起出自旧的大大日
1: 迪克尔尼 这种龙亲年轻也共 别给龙亲以
2: 增重堂龙亲德白
3: 作为破壁领业为 增重对子 第二期 我们苏里 마르신토 미체잉레 데카르총
4: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구제 떼모디 싱켄 초보 링게츠 녜왕 기베 스스뷰
3: 점중탕 롱틴 데카라
4: 점중탕 롱틴 데카
5: 자스난 덴베 생켄 헨게 공감상 탱디 푀게 롱틴 기리 세낭 푀기 쉔기 좀케마 니마 편도 라기 게이기 토안에 잠바다 좀바보 비준 칸네 비준 낭웨 점충 링체 좀무부 시바시 편노네 푀게도 법규르당 좀지 양균제 휴주인베 센시유쇼 디린 텐게 기니람도 비야니 좀무부 시베 점충기 류니 슈잡게 바티인 생겔링게 俺的增重第一总开嘛你们偏多垃圾国人我去多久去呢你们偏多垃圾接了七东古别的人去团结一路十个字儿古冲不得群众迷离路林给一千个给给一大追当总理进展的团结陆逊总理路林给选举总部部席都进展听给把路中能玩拼命越不是你们偏多垃圾他的群众年龄差不多长度恰恰能行越不得空气他怕了差不多当团结那错脱
6: 这一个团呢，陆总堂增重所总理争取忙不边缘约定。陆总堂增重确定将科学性，我其实必须能用约不是。中部部西北增重第一个一百亩地呢，空气记录年度逆落呢总个粗不大，田落地人了我其实数据听嘛卷积，记录年度聚落总部部边缘抗内我是不准能行。中部部西北增重第，偏农呢便宜了不就是学籍。
5: 记录年冬中年落，平均便宜比均抗难，我是不均切不是。中国不西北增重点呢，中国三十七亩的家具过一千斤。

지기 표기 순남배 초원에 당은 숨세진 두천신 표기 모지기 레완라 두구르치시 제도 된배 점중 표도 중화식다 두급사배 표기 응유 정도기 잠추 개진 시간 임바티니 버준 준비 체지 표 잠도 마세 개용기 견도야 년차 치질 켜보다 제린 치견당 낙주기 몇도 돌겐 신도 망부 중심 자치 로버뷰 최도 박자 하장 상부식 튀네 좀 더 가외 쉰기 망부 맥두 체유라 교당 교미시 샴라 헨기네 표기 쉰기 좀 캠마 니마 편도 알라기 게이크 토안에 잠바다 편노네 표게도 법규당 좀지 양균제 슈베 점중 링체 루무부 시베 류니슈 잡게바티 센라나 티니 불라 넘근데 후르바차네 대기라 김리의 용조 주로 채보다 나양 몰라 차차보 포르강 루지 신의 대기기 갑주 두대네 랑키 지시티시 불라기 지시도 하장 대부인데 그 랑이 레미 텐두 채나 미직배 차와 침보 죽기인 총겜네 대기 소화 축부 기규 용화 시기 인설 대태 코단 대기니 신도 자와 낭디 니가 지시 침부 유캔 티체지 왠디 대기니 퇴응을 낳다캔 시기인바티 민어를 차긴 좀 매바 신기 유엣다 불라기 지시를 체교체 가리 총격이 인스 총격바 맞아구 김난기 응유 첨부 대다 창마 창간 충충 디테일 당신바리 창간 충충 디 야구 충는 지그리 창간 충충 딘저시기 지주 가래요래 탈루네 굽 딥기 마리스 수유쇼도 그래 딥굽 딥나 안주 간대지게 불라기 소남 미치바라 대기기 삼시 툽툽 채외 싱가 딥주리 싱바 싱가 메딥 겐 수요래 전부링기 싱바 창매 싱가 딥주요였다 시 쉬바티에 다 켜지 마시다 나는 싱내 제툽겐식 말이 내 신바티 모자 동규당 총격규들이 불라 콘로 중세나 모자 연하다 모자 당시 견진체 조그리디 다자 모자니 요아 말이 인 싱가 모덥체 지주샌다 가리요래 머신의 총세겐디 미상매 준 시브 요아 말다 내 샘다 제차 나 총격이 맞아 연하다 계란 교연시 나를 삼자미 대기기 불라라 맞아 매바 신기 유배 강주네 콜라 콘루랑 대기기 남주르 경부 땜배 불라기 잠치규르세 却 坦荡阿拉孙那姐姐, 你也记得满军不通的给我几个读给。那给我几个民族,你那样马上没把从看这些给。却让了人谈车位,长见是有马的别。提大马下界破论压机,长总的坦荡有从给从家个亲呢。问住那个安住若起就开朗不马的别。卡里,第二个叫哪里的?得给行上把球。 불라기 장견의 딘네 대여도 삼상중매라 대외크 대둥 원주 로아치도 죽지 여도 삼상중매버리 난주도 어구 김상직 말비 난주 총자야디 김상디치도로 총야부추는 장견 요미도부 가봐요래 머신의 장견 종버니 말이 불라기 깨자 텐주 슈두 그 총개부잠기 무조규 매바 용기 여제 머십 틴자 치바니 대기기 당린 친두 미슈트리 튼디 어구 게자 치우리 지마 대초 대기기 망부슈미 뚜바르 디니기 담린 어구 튜도하치 닌시 레마 송와르 불라기 튼디 양갸를 링와다 그 잼주 강자제니 유잠 타게 칭예기 보르라지 총 땡땡체니 겹디 장겐 강교 치르라고 치유켈니바다 유잠 어구당 참은이가 경호를 따켄 임바쿤이기 콜라 모자당 의유두 곧곤주는 신의 지워다 다자 모자당 의 메바 교두 년달을 통중치기 두지 거지 년바 마월치 불라기 닝강 레미 대두 집에토 더둔 딱바를 내고 승룡 집에테를 대기기 수월슈 마치 까미 중화시 불라기 김두 내가 지향 매치바를 눈내 뛰어가 칠러 튼지 코 민민자와 시라 교진 고충외 신기 뇌분 야르와 로치탐 양나 대외 증모 굴기 유견 그 니마 숨시난 야르톱
왕추를 로아치로아스 규체 차량 늘 악바를 조르와다 불라기 삼로를 균도 챔부치 창부시에나 총약바 팅 당부 인비 불라량 땡쇠미 땡아 모자 땅내 겐틴 제바라 뇌자 사부 틴자 메티 총소와 계산나 뉴착스 링규 휘부치 왠디 총객규 대당 민자와 차와 망부식 줍교시 계시 루지 강시를 너주 챔부 중앙이나 뉴 긴즙 제규규미미토 얼굴에 세시에 치듭체 불라기 년총 제발 대기기양 모그 타직도 제직 명의 대단이 폴른 야로와식 인배 모소쌈니 뉴출의 규르미룬 시시 원주기 카시에 락다르 체디 불라 잠종도 치바다 더둔 코랑기 촉부 텐조 불라라 모제체 촉부 텐조 불라라 센나 지구 체양 콜라 꽤바 발미 동화 대토하니 고 원주기 셰프지를 찌기 유여바 눈세 퇴 제문인 시 찌지 원주기 불라라 주십기 총식 제와체 주십 총겐 티니 배부 총바 벽에 추규규 자겐식 임바들 원주기 주십 모자 강교시 시에바 불라기 응응 진진 두퇴바나 랑이기 응유기 주십 모자 강 묘툭답 메바 교신배 불라 응습랑 주십 모자 강기 총티 깨셔치 니숨시기 다제바다 불라 뒤수 마디와 균네 원주르 믹드체장 원주기 콜라메다와르 배부 총바당 셰케기 담라예 배부 총바 친지 불라기 지줍난 원주르 니춘마마시 주십 모자 강요와르 냉의기 당해유쌤기 Nyona mocha kanyo da, kipsan chigiri. Ngui kitele kiran semche che megu. Nga dan kong nyamle che lin tangbo ni maari. Tsongsoa zong ca ji kiki ngui kong la jena digiri. Kong tsong chenpo gyagin yin zang zi shi caobu tinte chigi maari. Ngui la bengui chenpo xana digiri. Wang chu ki pula ki cirtu ta che. Pula ki mocha tangne suak jin chi du mocha dungju chi nyong tenne me be. 코 통계단 퇴계 침부식을 지초하며 다리 주십 월치기 모자네 사설 립지기 묘케 면체 창마 원주기 제와체 불랑은에 원주기 감자를 욕보탕 자월 줄디 청소 지겹세나 지겹하다 뉴저세나 뉴저 불라기 자와카지 코랑기 줍투부 두지 원주라 쉐그 팅 카시 삼자 깨자 카네 마투 Lhasar lipchi, chongsoa lingkhen ki ngu wangchu ki lakbara zhu shaksha chibda. Wangchu ki gyan lin shaksha chene changa yakbu shikibdi. Che la jiyan meba xinji ngu nam pula ki lakbara shukki jebe. Pula ki yakbu zinma dubara ngu changma sala tor. Pula ki yila chong gyemne rakbe ngu dagi ki lakbara zhu be ngangzui tekona gyntu dokbara chibda. 치잠 똑바 대잠기 조아 피디 뉴살라 토르웨 카킹부티 칼릴라치 디튜 대기니 네다 멘자와 시그나 류여테 불라 친지 대기 닝캉 샘체 당징나 키트르 류시 창겐 담마라 샤네 야르웨 뉴티 불라지 출라 구르토 샘체 치와다 어큐 루브르 겐차르 따규유 세토아 양자 타나 메남투양 어구 겐체 된다 대기당 촉주 치범미 어구 고래낭 유나 메 캉바 부머 주와다 어구 캉베낭 주머니다 메 라르 고래낭 치네 년캉 저와 촉주 치구르세지 세세 뒤피 장겐 고르링 토아기 메 어구당 냠토 되메피 직된디르 추촉베 뉴여자 담촉베 금중 메바르 대기기 심체 치슈 집에 내주티 타마르 에구 날트 테니 니마 라스르 레베 치추 투식라 임바다 에구 세링기 넘군다르 총데 하가르 샤고 갸바르 주지치 고네 퇴마타도 저와 추습낭 용켄 식당 둥거케네 락베 청와야 토 에구 툴리지 개바나 저와 추습낭 쇼르 용켄 테니 총베 계산 임바통 불라 어귀 김투 대치 김산이기 저와 경인 딩이 매발 날 양신도 침바티 당토 어귀 고마 최경 예수 총수미 깨제 낭네

교긴 첨부 하고 다제 김자니 김이 유대변에 미나마도 렌귀기 개자 쉬리 치바 하자뇽 내주 딘제 와라 개상당 쯔바쇼나 중제 칸다식 용주 임바 어규 하자 세부시 그 카슬 리베 칭에 미출당와다 살라삭베 첨와 야주니 첨외 띵기 테두 더블루마 중공라 개상기 라량 칭에 마신 로용와다 륜식식이 자루 지월 지식 추보 침보 개베 참발 퓨니 푸통기 뒤버겹 락바르 도식 켈라 자루 띵기 추디 모든 규디 지푸르 뜸베 장딩도 슈루 태양 추규 메킴기 고래낭 도판니 메킴기 자과자 수설 계산기 대주규 다리 롱다 규바 차쇼 지마 더둥안 주 킴라 도편편나 규기 독라 주아 탁주인 시 추둠 침부 징에 마월치 계산기 대게 머듀 총암 실라 지푸르 뜸베 장가 능링 다루니 시균 난게 되무다 케미도 난 어구 남도 산에 묘계자를 야마 제발 같이 로안해 친 로나 제도로 송외 긴기 제바양 시라 다로 까 키외 제바양 시티 어구 지린 손나 힌두 겜바 균네 내주 근루시기 띵네 나대 수규로 가와르투르 뺀나 다다 계산기 수업다 뒤통지 삼루 간지스 땅나야 남도 사와르투르디 그 고고궁은 총대 하가를 꼬르와 주주지지 꼬르 남균 그 꼬르와 숨주 겹지 내 첨부 수연에 하가를 샤구 격발 용배 개부 개무 초당 땀린 자치 원대 다자 그 조심 용조 깨상탕 둥그 태버디 매발 체배 콘소로 깨자 쉬로 가네 용시 총주 직배 인배 개부 초 고코르사 매발 대유두 어큐 동교부식 된발 다시 nga suyne debe gebu shigla kemur lungsa hine nyebarri. Porto kyora ina, shokba ne gomoba go gurje chinje. Sa ne ser geba kang ruje kyorangi changgendi tsu lengu samgi duge. Changgen e, ekuy ngole tuakjar ngun zam che ne, yang gechi zam na ye. Sa di na ser geba kang yudin ina, Porto napsim jen kyonzu ngala jogi ribe. 어큐 개부시기 감투 때네 콘츠 지식 쉬어발라 냉크냐 세르게바 강 유딘 이나양 콩기 안주도 초리 능기 말이 콩기 막비에 총 침부 겹지에 기부 능지 유아리 대개 쉬겐니 총비에 계산기 아마리 급식진 년달기 공무 매 창후 강 키르디 어큐 김라 용네 어구당 땀낸자 치부당 대기라 김래자 지루아 치진 내가 민나 강사를 니네 니주와 겹티 되어봤니? 어규 김티에 매 고라 겸의 임바다도 난 불라당 대기기 제와 된다 캐치 얇게 퇴자를 치해봐 신두 뭐 양갸를 용매 미께나 세사세 용투다 내가 투지에 용투 조양 깨차니 배투조 생계 총주 제손소 냠도 좀나 깨차 조규 매바 슈규휴 마치 대화 텐즈 조규 메바 셰바라 카쿠바 테즈 녜네 되발레 소소로 게제 슈베 고급 게네 럭기 메베 응즙 랑네 나켄 양유 콘츠 렌 김맘 김셴기 골라 녜샤 축듄 잠 슈투블라 녜츠 잠멘제 골링와다 녜츠 잠멘자르 제주 치바 녜츠 잠멘자르 제주 치바르 제주 치바지 묘징 치시 조규 메 어군이 깨지 슈주 말하나 응접 랑네 나켄티 체마인발 그 카로알라 시엔키 시에발 년주르 가웨 총주 미주 년발에 미슈 켄기 성유시 베바티 체시 어구살라 그치 제손주 주시 싱어잠 지티 지키 링시직 고죽잠다 시엔지키 땀니 시엔식 랭와다 그 년발 두베 그 김기 내주 걸기 땀티 양결 슈켄 중매 Tini, tangbu chena ekuy jiwa tang tunba shik yindi. Namgun yina, mi ekuy kimgi nizuy lingwara eku gabu mebeshi. Wende, tirin kuy simnaang dong langlang shik chungshin. Kuy konzuy kane nizuy kashi xindu chidi. Pula jamla tunba nesung, degi ki kola yu jitub chibata. Tuzuy mangchiwa chakangdu dyoji. Gabri, loa mayung tami yintu gyan. Eku bula zuna

0: 장들 쉽게 저거 던지 렉줄라 감바 롱돌 찍기는 거 없어 다테네 틸라하 람발라 대자리 유서 능로나 쉬에이
1: 네세
0: 네 디데 서브젝트 강마 쉽게 저거 찔루라다 저거 원도 잡라 에 세계 보면 디 아자 틸이 총달할 부예인라
1: 네세라
0: 데니 녀르 쇼샤르 쉽게 저거 총틀라다 동갈 쉽게 저거 쏘나 쏘나라 다 점거살 함을라 남녀 슈퍼 저거 돈줄라 인드 슈퍼 저거 공부 떠질라다 에 다른 호가 슈퍼 그걸 딱 또 섬지는 게 저거 원질라다 다 망다지 위에 다 그거 정이 리젠에 잠마도 유리 지송 다 강고라 공부 맞어 슈에 이 다 테레 신도 페토 마소
1: 네세
0: 그라 디지 시에지 당나 존조라
1: 너 송생할 처지나이나
0: 에 송시에 티지프가 섬줄라 카라주스게디라
1: 네세 어 도무지다로나 쇼이메몬줄라
0: 레시 테네켈라냠도 세로나 슈치
1: 나

0: 이 배도 마선데 운도 마선라나 시장이가라
1: 네세라
0: 동대 땡도 주요비 선도선니 용라 푸네 고수 세당다 저람도 용은 뜻이 민디 시장이가라
1: 네세
0: 예가라 된다든다 이 시에 땅만 제가 그래도 연아
1: 너 송생 할체지 나이나
0: 아 안들라게 땅나 봄뱀이 믿었니
1: 네세 그런게 도무지 다루는 셈보 둔도 줄로 고슈샤
0: 안들라
1: 네세 너
0: 에 봄뱀이

티랑키 구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 치베 치도 영이 타월키 자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 님어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치군낭 후다 슈터 족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대화 마드 겨우 수양미 탕구 중나 딜리 학버지
1: 다 줄람 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게 좌디야 수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수준
2: 진이서 변해라 나라도 배맹게 맹주기 냠버체네 세기 맹주 줄람기 맹주 맹기
3: 카레서 왜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디에 무고방장니 뒤부 대게 무고방바
4: 미네 깨뜨디니 중야게 견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5: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뜬토 뒤르도탕 니수미
0: 로도 민발 중캄 최괴싱
5: 대탕 람든 대이 댄조즈
0: 대탕 람든
5: 대탕 람든

자스탄 덴베 생아남초 공감사 트링키 대단 남들리체나 금메 표현한 견정 민지캉 제주디가기 럽자 멤버 윤덴 야조라리아 켄잠네기 딱주콜리아 젠지슈베 제법 지구지시예

0: 阿姆吉云的杰斯拉公格姆桑，杰拉公格桑。唐多阿姆吉拉吉，阿姆吉迪丹拉姆端吉里杰吉杰吉唐尼南巴宁塔布内托杰纳修伊尔。哦，到提林吉里杰纳伊呢，阿姆吉拉吉举西做的达肯章吉内西吉达云多西杰丁杰吉里是吧？
1: 是了。
0: 来是来是，大家云呢唐多阿姆吉拉里亚跟着学阿迪呢，肯德基里亚肯章内西迪特里亚，比如苏瑞格内文吉南达丁杰吉塞瑞奇格拉纳修伊尔。
1: 캔덤니시스와디가나조기 도솔 드람지제 기기 고지야 깔약하고제
0: 네스
1: 개개 나야 진지 나야 깔라비야 도저게 나지라 이니 괜찮나스 아
0: 레스 레셀 오늘 등급 지조 춘의 슈위넬레 네시티지디 나녜디 하자 몽구 유치를 자르동안 당나 저 소외기다 줄람다 딘제 큰지 태단 저 유디 좀 봐 민유기 섭치녜게양나조
1: 아니 내리 망고 열어봐.
0: 라원.
1: 내리 망고 이기는 이니 코란 조각에 이니 자자 주주 전생결이.
0: 나스나이니.
1: 예. 아니 나자 대기 나주기 원도 전에 로니슈네 시주나라 이니 괜찮네 나이디 하장기 자주 덮자도. 자자 둔주 대항아.

0: 我说出来你给他的油吧哦是是当然心给俺那这个你绿面的这些像那刚刚都是比如你没见没见过对面就没见绿面过从来没见的这样对面这从来没见对吧口天的做做的做的是呢我姐姐做没都是你的这个我觉得我没见没见这些就应该当然心给俺那这个有人过没见没见像那还是 bet gugu jen zhu yin de le xia du ba
1: o zhe xia zhe
0: de da ban gugu zhe nya ka xie nya ji ji jen zhu yin de le xia ge
1: yes yes el ta di yin le kiran gi tu do le men ju ma na mi na tan ju de ya ta ne xi di yin le ni ri xi ma de ba cep chi ru xin je ka ji yin na su su so de le cho ya zhe ba ta ka xie tu na lo che bi na ta din zhe si ru xi na zhe din zhe jin du zhen ba ta de ya ne su jia ya din zhe em ji la su ya neng xi me din zhe ge na zhe ti jia xian da zhe guo nian zhe duan ta de wo che bi na kiran di ru xi zhe me yin ba yan de ne rim xi rim xi ta ne ta sim kam da keng ji tie da te ga zhuo ju du zhen ba de duan tu na xin na je tu do le men gan le ya pi ya yin ne da neng xin ge de duan ge men ju na ya di ge xin bu shi jia zhe duan This lesson, the kingdom nede in nele, Koliamjila shum nung si, the day you are one of shunele, duce tang, parke, melus chetang nozuna se, ku, madroe kinke, you are in nele, sumzam yup dinjasha, the dresonza nisi titalia, daya, nazo sochu shunemindu, the menjus nago yuina, young conjes nan, yarunan.
0: The kingdom duci, je, meluce, parjeje, segund, the zogana chishan in rubber chatu yuri.
1: Yes,
0: honey, kingdom ki duce de la in anazu. Yuna kandaya sunyo, tuyadu jina lumtang tatsa taro sunyo re.
1: Yes.
0: Yini yang jika ngaranzo ki menji jiku zu katoong ni jika lumtang tatsa daya dintre, katoong jiku ni, katoong menji jiku dintre jikyo ma re. Kose yini jika ngaranzo ki shunkuri na li sojo di seju menji shis ni, ni lang sedang chwe langka ni menji jik, rwa, chunjungu di. Sedang chwe langka ni kade kandaya jika susu karakar jiku duwe, khala karakar teni yaa duwe, karakar tez zemne ki yaa duwe, dintre sunyo re.
1: なす。で、都心で世界国にじゃね、諸国、諸論語も、ラシア、パシャソ、ね、モンシウイリ。うん。だから、新規に、ロンガウイリ、ならずき、だんだん、シェアじゃ、トンジタメージでぞ。ナビ、ナメージでね。で、そう、てず、に、ずや。だから、新規に、から、ちょら、ちゅんでメージでね、とや、ちゅぎ。うん。だから、新規、ギュンドに、ならずき、けばら、に、ちゅじゃ、きじでね。やんかし、このまで
0: ご覧のように、ジェネ、ナンズキ、チュランゴネジェネ、キンダムデジディチャジェネ、リゴナ、カジェネ、ロレ、ジュランゴ、ロレ、ジディエネジェネ、リゲワンギ。ダーナシン、カジェネ、カバジュランゴ、デディエネ、デシャ、カバタニエディベプシュジュラバ。シューザンレス。ジギ、キンゴネ、ジブネ、カバンゴ、ディシャラバ。リシャリシャ。ダーナシンキ、ネ、ジョワディシャシム、シューシャムインディ、カジェツオネダ、ドジェクト、ドウィットンダ、ネ、カバゲ、ティチギュアルディ、ネ、ヤンジギ、ノ、デズ、デズ、セレンブルシュー。セレンブルシュー。ジュワ。ウィンザンギ、ネ、ジギニアサギアダ、デズ、
1: 진보파소
0: ですね。うん、ならずき、チェキなにちゃしゃねだ。メディケ探査ね、メディケペンジシラムジョン。えにゃ、しね、チェがロールは。うん。セジュメンジシスグリントジュンで。チェがにちゃしゃね、えにじぎじらだんだ今度シュビダチャレ、ケンダムデジゲナズドライね。というとチェナルムダン、えに、ダザダルスンブルバ。ルムダダザダルスンで、ジンルムでてきゃ。かどんや、ルムペ、チュルムでて、ジングバドジュスね、にゃ、にまでじェス、うん、ウドンハゴジェチドワ。あれや、ロンギメ
1: で、コムデンジャナロ。これ、ねえ、ラパジャ。うん。だね、しき論教さね、で、それやさで、いやよんぎ主義だ、ぜじゅとす、てつにえるじゃやてと、論じゅだ、ぜじゅとす、ちょ、ぷにでてたや。うん。でね、いい、ゆじゅでてじゃ、しんだ。あに、今度そんばたら、ちゃきたるか。だ、だんで、にんでけ、ジャンベジェルは。うん。ジャンベジェルがまねね、やつぶて、たるかてじゃ、だすでて。うん。だ、だね、しき、けんらみんろんちゃしゃね。あに、ちゃだり、論じゅだ。
2: 진슈다 개미기 자득이 있다야 지금 봐
0: 때내기 대마전 이니 고래기 내서 매야 저기 그 기지 라라 매야 된대 어 진지인 진직 내서 매야 어 진직 내서 매 고래기 추즈 어 된색 내도다 이니 뜻속 부지 내도다 뜻을 매야
1: 레슨
0: 바르도 예비나 주나 그랬으니 아니 바르도 깨나 초도 자존 자스 수여래 봐 자존 자존 지슈스 자존지순디 아니 저기 정기나니 랭아이나니 자존된대지야
1: 그러나
0: 아니 당나시기 제기가네 자는 권다셰부터 저리 롬된대죠 주제된대슈 된대 주부된대죠 된대지야 아니 기부 주면나 고래구도 제베구도 로조야 차제야 된대지야 아니 매도 훈나 다르다 줄은 자수여리 다그다 줄은 근데 주신 하나 저기 매도 훈나 제기나니 니 다그데 녀단 권도 쉬다 이니 지기 개메기 자 뜻도야 알아 어 다른 신기 메기 농즈딘 데다야 어 줄룸딜레 룸나 쉬야 룸나 쉬가서 룸가라 이니 지기 원지기 메도 가자야 어 지기 러리 세르보 다른 신기 이니 신가 세르보 다른 신기 밤비 세니라 쉬보 다른 신기 하나 저기 달리 세르보 뜻도 가자야 룸나 가자딘 데 가네지 메 뒤중아 요르와 디즈나이 간다 아니면 신다드데 네 지금 원질 저희 비든데 가능시야
1: 네
0: 진짜 저거를 지르셨어
1: 네스네셀 다 나 주는 뒤 초에나 쉬면에 권리 암질라 소야 능시 계시 켄잠기 네시기 네다든지 튜니에 미지비나 그런게 있다 디요와디 세브지 치제 넘규네 세그리 된다고는 쉬네레다 양수주 중 야가든지 발 시외링 다든지야 잼고야 봐 타도이미나 안나조 소외기 굶시원의 순례 다 유유정부든지 대야 소다 양지면은 장외 지분남이야 디싱이미나 안나조 낙도 카바다 록레 라소 땅나조 중례 칸더보야 차례 난이 지원의 수위나 기란도스 쇼야기 뒤뒤디 중정구 진주잖아 봐 뒤뒤 버루도 발이야 윤준라나야 이내지 딘데스 구교 균과디 개침부지르셔도 관 레슬레세 타도돈체비나 안나조 신조쿠 다도발체나 루고기 내시선데 임베 슈고야 창마야 다 주젠선데 교야다 진짜 굶시 슉침부시 동안 다 진짜 인도 좀 그냥 카시에게 스디오 좀 봐 기지다 도바 기지다 도바 신리야 루고 언데 기유나 양 주젠 교야 요 말이 소년데 동안 다 이 테네 제비나 코나나야 이제 개유나
0: 나나지기 기지다 도절라 루고 제브레스디다 디지 찬양아 나저기 켄람기 나저도 좀 많죠와 네 저기 루비기 가장기 될고 조지제디 디기 경기 원전에 마셔야인데 나저기 추진다 롬도 좀 쇼네네 네 지기 짜다 추지도 좀 년줘야 되는 거요리 자주 지기 붙다 나저도 배도 싸고 그 땅이 되든지 요 말이디 네 고래게 예행 그 자주 추지도 좀 년치 아니 소고 천연에 된줘야 다그나 신기 가나족이 룸다 추전지도 다 가나족 신조 귤 대샤 들으 봐. 민망고지 룸다 추전 겨든데 진이 매버도 도와.
1: 신조
0: 도와 디송기 도와 디니만 산단 대사 슈샴
1: 슈샤. 오 제샤.
0: 다 이니 지기 가나족이 추전에 다다서 전에 추전함 약은 지면 도 그래. 그래서 아니 추전 자가 친 추전 잡사는 방가데 쇼도 쪼.
1: 자라
0: 또 아우스 되도 와.
1: 제샤.
0: 가나족 추전 제도 인치마지 추전 다 룸제도 조제제
1: 괜찮음
0: 쉬어. 예수.
1: 레슬레스.
0: 조제 야구 맞으시니 추제에 달론도 저 가나지 법이 보고도 차단 가지 나지기 내라 줄로 유용고 마세 저주도 녀지 그래 녀주 그래
1: 레슬레
0: 도시 근데 가나지 근데 스톤에 나와서 요 말이 이니 법이 보고도 그 차단 가지 셔 봐. 줄로기 샤젠 챔부터 달론스부터 봐네 태각이 이니 저기 어 둘줘야기 난 줄이 슈셰요.
1: 아 레슬레 디급리아 키랑기 초주다 양셰라 초주다 도주야고 심어준비나 안딜레 덕제 니시라야도 부차주고 스발 레슬레셀 생린게 참데레드 디링키 디단람드난 구지슈베 낭드 참마슈심비 텐디리생기 십시 천괴난케 부산점들라타 로산남편라시 남생게네 안전리생생나와 뉴이네 도제나슈이 생계 내면 치는 타르디 심기 용외 면대 뉴원의 수위 생계 주된 자고
3: 아까절 가시가 좋으세요
4: 좀 더 비우니 다 뜬받다
5: 이진이 마세요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때모 시로나
4: 기랑 쯩이 들이시네 아니나 초 시바랑장 레워지 구지 초 레워지 지 지지지
5: 디카르니 헤니 헤종 롱치 니

0: 김달랭기 선불링기 공감사 만난소 철신신군 염치레와 지차추 벽에 롱팅기 개삼이더리 세나신진 충화를 가르치 나는을 균실리 센적인 쇼켄 야지기
1: 되게 공감사 나리 센적인 쇼켄 드스라히
0: 지레다 지슬하고 담포니리아 개삼이더리 세나는 김장럽스 낭친 부지 쇼이비 링게네 김장럽스 낭친러 토구는 교제와 유

0: 텐들아 다 농친디오가 창호 주디스라 만약에 세용월이야 친제 다신지 제베 접호티네 주디스 당한초 도주이네 주디스 이내래 나난초 랑세티법디 튼도 주디여 마시 나난초 나신초이는 교회 경제도 된베 마월이야 카초야기 고속스 사업실이야 립시
1: 타장시 부주측이 무주유 책이 두지 동세 땅여 마시라 균형유 책이야 连腰起，腰下这身体，是我因那老天那么迷人我心，他生那么大的，对那家看巧心，两手取水马当杯，让我修行。

초모랑메 유고외 가스체모니 변종 시즈총케 팅즈종 제시좀 상토 유진 님은 철노급기 초모랑메 진종타 체모 가르초러 다켄 유고와 집단 제비기나 정말 가스체모티 저구종칸토 두구여시 너나기 지벨레베 저구창모니 초모랑메 더기 투모 모인베 진종시토 교육시 탈로로 니슈접된레베 덴세니 제시좀상 가롱총주네 인신 콩키 가스체모로 저구종칸년에 로주잠 조구여시 콩키 선교고현라 팅원 유고와 티가르 유고 제발 리브 유비기네 니지차긴 약부메부타 니네르디네 로동구구여시라 통추야 룸부장부네 랭구구여리지 송여시 유고 레지 피게침부탄두네 조문랑매 유고외 가스체모 지체 균체메바 레수치네 다차 추가라타 로치유부타 첸돔랑콜타 소롱옵체 직조체 유마세 대통 즉지 총칸타 차가 즉시 강제 창무 요시

저거 낭도 인부 있네. 주송 요체 요리라 강부야 첸덴 강부타 미직 되어간소 수업도 민저와 구이지 체요시 유고르키 용부 마을 침부탄 첩지 댄진 김기 초회 추체야 원세 되부 야르친 요시 댄진기 저거 중간기 카트도 유배 중간티 진단이 제로 니동 야미 뉴스 정리 로로 편종 레리 락제 로블린의 퇴배 저시 처린시 저시 처린기 선교 구이켄러 네, 유고와 태외 망월 산에 대게 망수탄 초모랑매 지유 세제 지세 옆토배 호춘 지구유 지승우여신 这些 总相提 진동规制실송 초모랑매 유고외 가스치문 저구중한창마 相提 종族민족외 行政망措 인일경 토탐 지구유탄 로지 진도송부내 저구폭디 진도주배 발 레닐 지구여신 저구중한기 용법내 차세지 총추념대변조라샤네 권짐체도주디 유고툰레기 총무랑매 덕기 신조망소 티외망와 템프토버 지구요시

0: 我们现在的地基是可以的是呢，青藏青藤，这林溪的用啊，你的没完了，西藏的差不多就没吧。平时青藤团呢，两度，所有的用的地，地基做的什么多？
1: 我谈个工作是呢，俺地基采收也是。
0: 他现在制作到了地基上的开始呢，就考虑你的，对你那做有了吧？但俺来我们采收地基上的开始呢，他今年他现在开始做也不有吧？ 东亚也会有吧，西亚也会有吧，东亚也会有吧。或者地，拆迁地的总比人呢，你说的地基也没得，说是炒土的话，地干他晓得。哦，记住的偏见的俺单蛮多个，也是都开始呢。哦，去年呢拆迁完呢，拆迁那个，哦，松溪庄古段，他晓得，空间单给物质化的开始呢，芒果就炒也不拆迁，去年呢南果有吧，荔枝有吧，哦，嗯，金章青团也吧，俺现在记住讨论。
2: 초보처럼 망고 입어 뒤에 그래서 디지문진 진행이야 다시 주년은 따와디 망고 도스
3: 어 디지 세야 돼 조 그래서 처음 나오냐
2: 별로
3: 감당 초시 사들이 초시 사주는 미사 기분이 하고 그래 신 그래서 삼단일 좋아요 마 자아요 마리 난감 그래 네 디지 조지대 세 제초 그 전배다 나한테 진짜 전배잖아 예양 따고 그 디지지

Singilinge, Ningchi Chongki ni, Purangyong Jongki, Shalu Chamtang, Yolong Zangbu Meku Tu Chayu. Sharcho Chamdo Tang, Chang Nukchu, Nur Tang Lunu, Pasa, Hokoje Tangji Yubtang, Ti Shamwa Tu, Ningchi Tang, Mido, Menin, Gongbu Gamda, Zhe Yu, Bo, Nang Zong Je Zong Dun Yubshi, Tumu Muin Be Chupche Yi, Jinyam Chiwe, Rung Chung Yun Chung Ta Chung Xin, Dira, Nam Kung Wala, Jingar Chongbu Yushin, 경농당 초면 전종기 미남기 당화 왕미토 전바체유 야가야서 체면 출롱기 쇼킹 테베 긴기 디가라 야가시신 군거 초와타 철추 용보 유베 신제 나서 이거 역시 보우당 루나 저유서라 경우기 통공 표송 초고 역시 보우종니 변종 실크기 히말라야 리규타 년친당리 리규기 전참소니 유지 Chanyam Toche Chichi Nidong Lakzam Li Sengi Mewata Penglong Zangbo Ta Yiwong Zangbo Ni Ti Kui Tu Yub Di Zangbo Ni Bu Tangme Kui Tu Ji Ji Zemlin To Ki Chorong Chimu Ang Tangbo Yerlong Zangbo Chorong Chimu Ku Chimu Nang Yub Zhu Yub Shin Bo Woro Long Nigit Lakzam Simbe Somsi Mangbo Yubta Ka Ji Yi Toche Le Chichi Gyeju Tang Bomche Le Chichi Ni Tang Cheng Chung

0: 히니 크잉기 편종이 히니 미기 니초라
1: 나를 칭찬도 줄래 다 남자 난그 치드는 게 챘래 아니 배기 잡어 제바 중흥정부 중흥정부 그 보드네 샤트냐트 자트스 숭요래 숭요도 다커 중흥정부도 잡어 롱앙이 되는데 다전제는 게 거슬래 롱앙한 게 되네 중흥정부 뒤차 예술래 아 거기 중흥정부가 다 주모세 난 영어도 보고 돼서 부숭되게 마대해 다 니마야 롱앙게 레이징 되는 거죠 자야려는 제도 되는 아 파사 부주 초마용다 제게미도 에서는 나는 상황을 답받더니 이제는 보대선 사자 얘는 옛날에 드레칭을 했습니다 그 드레칭도 다 먼저 자치 자유율이 입스 자치 사들 화가 자유사 사제 여버당아 가지 나서 권유면서 사자 될 세뉴메 아 등가지를 겁되어레스 냥치 냥보율이 드레스 냐츠사데 먼저 공부 잔다 자주게 냥치 장보줄 치마레스 샤튼 저든지도 보유는 저러세 아 샤르다 코코 뭔게다 벽이 잡아 난거 틀드는 중도다 그거 파사 부지든 미제들이 침도 된다 드는데 딱 보미를 되니 좀 용발했어 어 드니스 희선도 아 드니스 희선도 다 샤트 되는 아니 샤트 보이는 집에나 자체 보이는 집에 거든 미소 속에 희선 남이라 들이다 가시게 샤트 보이를 침발했어 가시게 자체 보이를 침발했어 당 간선 날에 된장이 희도 제게 되네 감부노들에 자체 사데 보이를 침발들이다 야나 간선 벽을 로지 야다게 돌에 먼저 야 샤트 때 보이를 침발 어디다 보면 사실 대기면 멍청하게 샤트 사다 보이를 침발 킬링 거래 데코 마흘레온들레이나 동포 가능해서 사셨던데 아 다른 양도 되는 건 춘도에서도 꿈은 주세요. 농파들 민 꿈은 주세요. 꿈은 다 배웠던다래. 다코 혀지 다코 빠져지면서 다 자제지 파다 자제지 그러나다 지마세요. 먼저 답하지는 조용하러 와 꿈은 주세요. 어떤지 다른 양도 상나서 다소 춘도 유발 농파들 상나서 하죠. 상나데 코 조용

싱글링게 티링키 네처 유고 리첸 슌섬 타가시거든. 리첸 십시 챙고 난캔 최대변조 라타 조경 슈켄맨 주니 텐게기 안초 리첸티 센시 남바 토체나 슈거인라 케시 셈보보 케랑 키퍼 유투 유고 네제 슈세 작젠 네 개발젠 타 유고 키 최고 믹세젠 야는 유고 키 신지소 유비네 이토도 군네 네처 유고 시베 리첸리아 구피교 거스 슈거인 생계네 무투디 디그친람키 리첸샨다 센난 유쇼

0: 家中的街那陪着东南那么几句话了杨陪着东南那么闲心的抗议写那写不得不了那写的了进入杀子去继续就接那写不得不接的了呀那进入杀子去所以你刚团的陪着当人的多啊了那段地杨一肯定这个人文在全国有二百肯定是陪着当国二百第一套了俺的孙子堂 大当起我的书也第一学姐爱写不得了共产党杨们呢突然那边打我就人都不光不赢了呢第一的陪着基督教呢突然呢医生郎姐七连给打陪着当上了七连给打他真的陪着当过上了呀呢真的陪着当当呢也不要人生不多共产党呢红了书不能信写呢接呢写呢
1: 送了呀那俺都七连给打死了不得下中国写啥写下中国写啥写下中国写啥写听懂了以为下中国写啥写听送了以为俺都真的是了不得完了接着可给那那顿顿在那抗议写那写吧都不谈大概能行下中国写啥写教外长能不得不可给团呢我找不要的咋找不要的咋找不要的的 这可能是呢真的这可能七连给打的说没几把的到那俺都七连给咋陪着当就在那当过噻那个了以呢下中午写啥写陪着当家真的这陪着当我的是吧第陪着当年忙不起来都啊了我那空都写呗真的的他的爹写呗七连给打了陪着当不着了第一套呢看的写写钱不对吧是呢也给丢了写给真的堂他的学也给七连给打你几把钱是吧了他们的下中午写啥写提出吧他们的下中午写起呢这个月吧今天就差不得的确就在那俺的爹比那的了呀就学不多是吧了就看的要的呗是呢七连给打了呀进就啥子七年这个月吧
0: 进就啥没钱呗那么多呢谢谢钱呢陪着当呢这个月吧到底是不是呢七连给炸汤要给丢了些呗真的你了呀那开就开卖吧一万钱给进场开卖吧吞大点都在呢出用也给人家有吧这是开卖吧今天这个给就差用个都是俺的钱不是呢七连给炸汤真的你给怕了
1: 熟几个马的，罗了熟几个马的，听你那个蛋白吞大样没几个的，加上七连给炸配置七百那个不了牙医呢，写呢接呢写不得不了牙医呢，进就啥的没七百银呢，写呢接呢说说七连给炸一百吞的，我们七星，点出白给咱忙不约不太忘记，罗了七连给炸一个不了牙医呢。
0: 进就啥说说没钱呢也不多省的，也不看得要的呗。看的些些钱不对呗，俺这钱不赢呢，几七连给炸一百汤，几真正一百，过年你怕给进厂是难的，一万就二万了，你舍不得投个多省的，是吧？这投个多，得买一把钱钱，七连给炸了，真正钱，真正钱不赢呢，过年你怕了呀，有呢，钱是买不起，差足多了。
1: 隔壁养那七连给炸呢，养那真炸呢，今天给囤储备，人家养，吃不学不用个多。第三张，俺三家七百一呢，七连给炸一个不啦，写呢，接呢得不了呀，一呢，进就啥的没七百一呢，七连给囤点呗，六百的，七星五百，七星三万，这个给咱忙不约吧，太忘记，太紧急。 配置当人都在呢，真正来人呢，进就啥的吃，天天给炸一个不了呀？人呢啥的没吃呢？今年你怕个一万的钱了，骗到钱不要的也省不多。天天给炸的呢，俺都偏给拿了呀？人呢，本来俺都顶的是那抗议，是那是个完了，抗议是那是个谁的了？要不钱不人呢，进就啥的没学过的，是完了。 到我那俺做羊皮就当人都在那抗议，谁那是谁的了？进就咱提前能给羊光都写呗，跟汤去我用你预备，你最提的几个人的？加上啥子我谁了谁的谁的，丢了写不能行，可羊皮给都穷哎，真的就是完了，谁了写不得不，真的是完了。 다리 대 강이 세나스도다는 사정무세 나 집어이나 지랭기 자이바디 무세 퇴배토하네 파르기 강사라 다르베 누바디 유장 지랭기 자이거블 야이나 진죽라드 머치나 약보 두성게 제장 공도 땜베 균치다 매용화 탕 양나 진주사 머치바 소소라 지바타 머치베 진담 이와 치당디 무세 퇴비 세부딘데지 제투구 유베 게젠 테달라 뜨네 루알라 지랭이 다이급라 야이나 진주사디 머치나 야부시라 두성기도 이내 내둔디라 퇴비 나대 다와잠이 양타타 마타 퇴라네 마네 이내 야제 퓨그 샘바보 남기 빵라 나나 디그제 계생에 시바디 군제 유바 되는 내바 더부지글 문지 탕기제 유바지글 문지 나나 나도 폐주 당는도 되네 대자 독자 나에디 개침물에
2: 생계 남부초 공감상 당대 캐남초 신신바티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폐개 롱진기 롱진 롭치 레젠시 레젠디낭 편정 롭다 체면 개겐 치무와 치린 도지라니 폐개인 다주의 리비에 꼴라 치린 난시 유비에 세나 엽쇼
1: 지령기 다시바디 폐주 동당기 남배토하네 시에나 조 랑기 랑라 주어지 꿈마타 타게지로야이나 주어디를 랭겹교유베 툰댐바디이나 조은누바디데 내단다 슈에게 랑그랑라 주어꿔버시바태양 근데지글 코구요르스나 민이네리 치기네리 양마나 툰강식라 제시에탕 양마나 툰디 세가지베 치도루와라 랑그랑라 주어지꿔베 남베토아네 주어디낭라 추베 툰에디라 제시에탕 샌디 Чеги, ну в этом

계제 디시에드드는 나나라래 야 금제지와르와라 이내 금제디 파르기 강사게 하고가 말해 다시나 파르 강사게 뜻이기 땡땡 로바 치기를 해서 계제 티다르 쉐고베 군젠타 내루소 강이미 신베 치도 계제디 죽르야 무투 강이시나스 소소소소르야 추어구베 남베터네 추어지구 치매가래야 이나 대식이 땡땡 로바 치기를 해서 계제 디 쉐고베 군제 가리미 내시에바 베나 미디 심상신 샘편기 차와 루주루 가보 예배소 금대디 셰브레 제자 나바디 토네 가르세셰 셰브레베스나 랑그 랑라 주어구베 나바토네 주어디난라 추베 내둔디라 치마디리야 제시에 겹규 예배 턴데마 딘데직리야 이나 칠랭기 다스 콩라 슈브능신 직구 주어댄베 누바시 때마리 니네네 가르 때마리베 어 주어디라 떼베 티무르 주어디라 랭교교유베 턴댄바르와라 제장에 퇴진 슈브능신 조유누바디 카데스나 랑기랑라 주어구베 남베토네 주어구베 틸라 티겹다가 티죽다가 티무르 랭교교유베 턴댄바 인자 니네 칠랭기 다시 주어구베 금제양 다가랑지 랑그랑라 추어구부 태양 고바탕 금제 매버딘데 자원이네 말에 소스시에베 깨제디라 소스시에베 민 소스시에베 치 소스시에베 턴 강식라 대시에 치구구 요아래 세가 제구구 요아래 다오나 대시에 탕 세가 디제베 치도 루알라 소스소소 추어구요 소스소소 추어구부 태라 소스소소 랭겨베 남바딘데지 전주 누바 조딘데 직대바 인자 이는 민례 칠랭기 다시바 다바데 샤나가 저 백혜셰지 슈제 모두 슈나 디그데 콩라 나조 각다 롭종 치베 걸려야 딜링가 시바 주발라 딜링가 시베 코든 강이 시나 등오말라 가르스나 직균 치매 걸려야 딜링가 시바 딜려야 지셰지 격국의 예배 고바디 누베 체도 소소소소라 치워주구제 데니 시나 지시베 직대 디 죽려야 이나 딜링가 시바 딜라 지셰 격국의 턴데마더부 양아도 무티 빼샤나 디그레 문주 따지 이와 치다르시나 균젠 강이시나 지치르 죽지나 시바더부 치워시 꼬네 치워 테타 테라 티무르 랭겨디 제시 지규 유배 된된바더부 루알라 된오말라 카데스나 디링가 탕 문죽 탕 균제 지치주기 된남 모두 슈국의 유배 미유디 루베 체도 내는 랑랑라 주어급의 나베 주어디라 무투 랭겨규 유배 된된바 인자 대달라 지랭기 다시 주어버려와라 디네 녜슈에게 낭시 시바 칠랭기 다데 셔중치데 거시 그 죽바 시에바 레치데 신소하게 죽베 낭네 치다 칠랭기 다시바 디골야이나 모두 슈바예 치다 그 낭시 나바 루알라 꾸밍기 다이골라 모두 지 슈구예 꾸밍 다시바 디 치데 신소하게 죽바 시에바 레 치다 그 낭시 나바데레 디나랑 아주 또 가르 롭종 슈구고라스나 진네 샤키구 시카시 니네 자키구 지카지 순네 샤키구 시카시 순기 된규 죽주 롭종 다 모두 슈구고 요아레 꾸밍이 다스 럽두자네 민디 퇴바 담기 당한돌레 야이나 튼다다 마스네 니땡그 유바디야 세부 시라레 로알라 꾸멘스 두갈라 멘스 시에브레 제단 쪼카데스나 시소하게 틱제 테다게 꾸지기 지에서 자제 자와 강시 치도 죽바르 꾸와 다 다가 능신게 단당원에서 주매배 되듯이래 민에 티주주 유여바라 넘밤 로유바 땜배 튼 땜바 인자 근데 구매 구문기 다스 로고야기 금제야 내딜로 투바리 구문기 다에 구어탕 매배 튼 땜기 도나 땀망아주 튼기 죽주기 이와급래 야이나 조카스나 초니 토네 시에초구 와르와라 구어탕 매바 와라 디니닝나네 당보 옌랑아도 구외고로 모두슈
ཁོ་གུ་ཡོ་རབ་སན་ན་ཅི་ཁེ

0: 시 계획도이나 준탄 배직 지탕 시버더보 로와 삼무식 통다 시버더보 창매 튼다 가르 때문에 배서나 예매기 창 때문에 디나라 추에 지글라 속바 시글라 속베 진이 숨시베 어 창디 마세 어와라 게지 쉬다스도 되네 게지 치지랑 쉬스고 말와라 니 인조 숨 인조 시 인조 양만나 딜레 개와 망부양 여조 강다나 대다 수수 예매기 창 세월 주버데 리젠 디나랑에 치제 신속의 주버 셰벌레 지랭기 자탕 꾸밍기 자에 전기 죽두기 남배고라 모두 슈버이 태양 모든 슈버이나 나도 죽두 치대기 주버 셰베 고려야이나 모두 슈잠 다가시기 예
1: 단단히 삐진키 치즈 줍든 닥다지
2: 까망에 생규루
3: 샘마블린게 공감사 샘라 제스리네 까망에 생규루 년중 슈인 제제주니 송둔부소 참바계계 작람탄 요고 냠지 공비라 꾸디다니 셰프슈 제추 갸질 동유고기 제덥 거식지바 빠짐 제바탄 대나 니동 숨줄로리급 개용 작람콩소 Jaglam yu koro chi ju mi koro gyada chogjul haq cham dung ju dung yubshi. Nye tong jamin zaju lu turim subat haa xibie log du nang bie song yu gye pyun jize ju ni zong yubat haa. Dilu jinda chogba ne sung log du nang bie song yu gye pyun mi gyer ki gen song yu ki tuan zai kya gu na ngay su ju bie. Cha jen zong bie chung mi zi tim nang ni te gara log du nang bie to ni song yu gye pyun nyo chog yubshi. Jize ju ni zong gu sog ju ta nyu zhu nyam zhi lian zo gye nye tong jamin zaju lu 中国客车手指控别起念书用炸切巴心呢听个张杰起客车控别猛西电部约不堂超级读书军舰面板七十七年电路让杰起客车手指充满了细菌国统中阿东解决恶助理结束预示结果董子聚起其在九年用炸切别成细细呢今天阿巴拉中民在聚充满了科技机器的电部约不堂中民在聚人控端场推送不了解释机器你拍心 Sole tuanji bie sore ne tuanbie ren kong tuanchan tui chungbu le gyacha sumcha gupar ne. Par zi dao kongma le gyacha chan jikcha jik par yubshi. Jinda chubu ne song, zhongyang ki tuanji dicha jebao kushib su chungi cipsi yi, xingjian tang, rang yun chong, tieto chongji tang xingjian tuanji zhugjun makti jie sumju soji la, nga ji su jadu che di, tui zi nipa tang sumbi nguan xi kukshib che yunba tang. Jinda chubu cei junye, jinda dunbi cei junye para,
4: 杰西吉吉康团结叠加奥运联康雄列康铁酿制茶叶汤卡巴拉陈云所他不能送绝芒错吉顿别三家汤列宿别年续培为年顿及空的大致解决不是中央车站部汤基地表杰西九年酿制团克绿兰奥规企业别三百广告大队局做企业别孟永给克绿兰奥规企业别查具杰基队车站大卫切过别有事三个月新列重视部年西多切不是呢
3: 这些九年期，其中出租阿巴帕拉，沿用苏业主某同居路，你查西街都有不谈，都要牛车加车，都是团送车来过出行有不行。中国兰国苏来团租期，其实九年用车车别成西团的阿巴行呢，年多人们在这里，今年阿巴帕拉，让这期女主车别，兰国冲着电表阿帕女穷有不谈，团结总裁卡所说了，兰国车加的阿巴穷阿查西谈，兰国车加的西皮古查出什么的。 卡所说推送不来，加上你整理查西塘，加上举皮查西盘呢。女主三边啷个啥不总裁的，啷个三边接总裁督产去，加上我中个注册股送入去。三个月前这过年，这个不拆断，直接去年写到七八十呢。拆断直接去的，年端加上再住了，从一把拆断节约，一段定做来团里住穷入去。定做这笔团里我不行呢，年端加上再住了了，拆断前边从一把去，我东西别出去注册股了，定做七八天。
4: 罗孔门列从年我至十月九九查松帕入市。截至九九年起，托人说，依然查这本地，还当安比亚中央某级别三十八号线呢。三个月底，底下突破三千人八百米的，提人年松，后门在错卡高级酒店边，错卡提住址前看出现苍木了，当地东都一百十。而李玉雄某级别截至九年，只能免除他年住表线呢。而李某公开，依然去错过七百二十六千。
3: 其实九年期其实出租的汤根本中央一套依然阿公期没什么忙不了人数人心期各种当月不汤依然年初期其实九几年的最表示呢依然期三十忙不了没给给这茶月饼 가수의 년도 당 유시 멕시코 신진 시범기에 제제 군이 찾아 나오시는 년도 잠이 저주려 메가미 접림 분비의 구수 정도 대랑 아니 두 개는 차지 나지 세종기 제제 주진이 멕시코 총토 롭삼 샤바타 양대 흉례 주버서기 제답 제네 짐주기 뉴슈 총토 당 유시 년도 잠이 저주려 아가미 접림 분비의 강제 불류 구수 정도로 비진 게 퇴주 제제 중인인 기 토렌 추주 숨버 차균바타 전도 통화티에 민수크의 로가타 로 아비지게 로가와 제주인신 가뉴비 로주주지 라양 전도 제주인바시 샘버블린제 텐티 가망의 선주는 연준 슈차 샴라 남아린제 내모티 디가 레군의 구리체 벨리 센션다 센로

생각나면서 걔랑 크고 쓴배 공무 뒤대야 이는 다외 워도 직업 휴지 나성기 대쓴배 정원망다지 이를 걸신도 가시 다디야 출래 아 내지 카시에 삼아던두 이를 좋아 짐보다 양 차와 카시에 찬스 집에 급리내래 삼라 끊어시게 쓴도 가시 강다 급디디 걔랑 가교 재매 대두망다시 창의실

자스탄 덴베 생남초 공감사 트링키 대단 남든 리체나 금메 페란 견정 민지캉 제주디가기 럽자 멤버 윤덴 야조라리아 켄잠 내기 딱주 권리아 젠지 슈베 제법 지구지 슈예

0: 되게 구구제 주고 해야 되네. 진보다 되게 그만 구제 주고 해야 되네.
1: 맞스.
0: 당나 신기 라가 비르. 얘는 고 나와. 미르브지야. 윤정구도 좀 면제지 마제지 샤샤샤니 샘마대 된다 자. 도자까지 인 된다면 샘마지르지 샘 서저지야 된다 자인 거.
1: 딜레냐.
0: 디지지.
1: 네다지지 봐.
0: 디 나라족이 이제 괜찮 되지디. 딘디기 수리는 전에 진주빈스 있다. 네다다 도저가네 지 전에 저외고니 디차샤 가지고 그래.
1: 네스. 네스네센 드디오와디 든저 샤야데레 미르뷰기 다뜨메 바르숨기 땅나조 쿠디게기 나룰리아 체제 든저 예비지리발 네스네세 다체비나 어 켄잔 바게디기 네다조디 카르카튼고난
0: 다 켄잔 바게디 유실레 근데 수잖아 바도 께나 케게 코르시나 지디인든지 전화 보제세르 로다 지바 춘스 제도미 세바카지 제부 교본 줬으며 근데 스여서는 안아조기 지기 kentang paadu kya na ini kyeba di kor kiki kiri dinde chi shaab na xin kor kiki nazdo ya
1: nazda
0: kizi ni su yeyo nil kor kiki nazdo ya
1: les
0: taa na xin ki zhombo deche ini ku ki yeyo ki shane tenyi da taa na xin ki chisi ki rinzam duwa nazdo ya taa na xin ki nga nazo lo gyoba hati gyoba cha ne nazu di suya gawa cha duwa chizi duwa
1: les
0: ḍālāṃgī nāsū lōdā ḍācchū tīñi tsa-tsa-tsa tīñi nāsū tōyā. Tāna xīngi ngārāṃsū kīndu sāmliyō nā cipa kāchī sāvrā, cipa kāchī ñamsa dī, cipa kāchī ēdī chikmā rī dī, sē nā tā ngā cī kāchī yorub nā tōngī sāvrā khāchī gā. Nāsū tī tā chākū yorī chikmā? Nāsū shū chēmpa rī tāyā. Lēs, lēs. Tāna
1: Listen. 디네레 나웨 겁려야 카셰게 이네얀 대잠게 토나 맵제얀 회의 쇼년지 동안 특히 권리암질라 순야기 나나조 되제기 뇌리야 다딘데스너수 당나조 징치기 규도바다 당는 신연 기베 코도발리야 딘데스 너수 담베 겁리네레 약쇼 준비는 알레 뒤돌리야 맹가질리야 피제 대영니디 근데 이메 겐디 제주난 거야 될레 개침부시르 동안 Listen. 대체비나 켄담 멜론디기 네다 문에 쉬는 카르카르이난.
0: 다 켄담 멜론디 쥐나나 그대 손샤라스나 나제 블루스리나. 미도 혼나 캄바시에지디. 르스유치즈 비미 치잠나스지. 디코스거스나 나조기 마멘 혼가 차샤네. 아니 캄바니 나네 캄바치 카셰 넴 카셰 캄바치라 셰 비. 혼 캄바치 제그네다 딩그리. 카셰야 캄바니자 딩그리. 키치기 원자 네마딜라 라리오리
1: 원자 네마
0: 캄보디시 비지아시 당연히 신기니 지기 캄보 예디 나이니 예기 드네마 라이 치수유도 만나도야 라이 치수니 드네마뇨 뷔미 치잠제 드네마 슈심버지디 관계 대본 봐도 마 대비유 안 되네
1: 아 네
0: 사실 주르 고메지 마제 캄보 이거 소금에 고르 드메제 나이메 드케는 민두스 이즈나 도와 가자야 메 드케는 민제 당연히 신 강메디 비소나지 민두스이네 오드즈르지 켄담 밀로기 나지 공시하게 하려
1: 하나지 네스네스 다치로즈리 슈네미도 지게네 제비나 조구 신진사 드데나 스타야 드리바 아 네스네스 카셰 이노워 언제스 너수란 대자 맵이네레 비르베 촌난데도 숭구동안 하디 이네레 양키란 이네레 켄담 네시 당나조 이외 난기 메롱기 네다 딘데시리바 레슬레슬 콜리아 임슬라 순야기 켄람 네 디다기 땅나조 네다디게 튠베 겁려야 딱주 딘데지 마나미나 야 아니 데야 쫀저시 카르카르유난
0: 땅 켄람 네디 이 나나조기 콘도 시아바달 치비 카잔 토존라 잘라 지부드 제 토자카잘 이니 케바 추야 토조고디 이니 카셰 메지 만제제 네 수조야 메데데 데데 세데데 데데데 카셰야 오 드리티제 나선이 자마요 선제 우즈조 데니데 여러바 도신디 디 멘치 체도 맞아요. 아주 그 명을 했더나 근데 전춘님의 만년 윤두리에 있어요. 잠 춘중 아주 매처 맞아요. 뭐 춘중 보다 맞아요. 선배 제도 있어요. 가고 여러 번. 어디 집으리. 도신디 잠 춘중 건다니 남자 매다 매제제 도스 맞아요. 주마 이니 지금 거비 떼서 떼를 치면서냐 거비 야 칼라다 떼서 떼줄람도 떼쳐도 양라요 하시는지 어서 나지디 유능구 레디오리 레디지네 어 유능구 le sani ni shugo gli gli meje shugo ji ga zu de ni meje ji ga gu cha meje gup di ma je sha shani gi ji gi wan zu de zini jun de de ge jin ji de bu cha shani wan zu de zini jun ya ni gon na ya oni dang ne xin mi zhe bu zhe bu ji ya gli gli ji ni

0: 김달랭기 선불링기 공감사 나난 소차신신 권념지례와치 차추 벽에 롱칭키 개삼돌이 세나신진 중화를 가르치 나능을 긴실이 생존 좋겠 야지기
1: 되게 공감사 나리 생존 좋겠 드스라히
0: 지레다 지슬하고 담포니리아 개삼돌이 세나는 김장럽스 낭친 구지 주위에 링게네 김장럽스 낭친러 토고는 교셔와유

0: yikdu chukdi bechi khonzo sum namsin na lomi khonzo sum lorim sum be zinte tumbe ko chali ko ya chima tha lo sum ki thuzi thina la ya la sim be ne chu chang ma mi dun thu chal ha mir chal
1: wei kun yin
2: a
1: ngaran zo ta lo sum chukdi za Labdaya juma yu lo yuan ka bot ba.
2: Ji.
1: Yang yang ran zu zin zha sta ga zhu ge a.
2: Wo da rang ge ya wo xin nan le suo de.
1: Zhu zhu zhu.
2: Zhu da ga zhu. Ne ba zhu da.
3: Zhe na le wan le.
1: Yo. Oh, zi. Kun yin.
2: A.
1: De dang ran zu zin zhe. Na guang gan li ya tun duo le. Yi qiu deng du zan ba tong han qie guo be. Tuan zhe mang gu shi xie xie.
2: Kun yin.
3: Zhang yang gan zhan lan me zhong a.
1: Yao de shi da. Kun yin. Oh,
2: yao de shi da.
1: Ka zhe suo.
2: De ni zhu zhe gan zhe da.
3: Hey,
1: 다이트릭이 이끄듯 단차베 지리야 셰즈 코르팅 마르가나 쳔모도 없는 신체 직전은 허절 저저이 규리 직전은 양사시 다가라는 대로이 규리 직전은 창조시 다주러이 줄라 아
2: 세상원에 하고야 그러여 말
1: 이내래 얘기란 일 셰이다 마란스 사지 그 받침 비 이내래 저거 채울다
2: 아디 이모주 디 이모주
1: 아니 제가 지그리 양지마 오늘 내듯이 마 양 그니 이게 저거다 진짜하고 맞다
2: 저시 저시
1: 아
2: 당원에 간수 사무실도 온다 바로 신대 사실 당한서 두려건 봐 아니 가래 로림 선발에 손이 나서 비 재송 사실 교시하지라 당원에 뒤주디 겨우 요래 송한테 하고야 매가 다양한서 드린네 도스지 카제사 손은지 도야 오늘 윤유 세리
3: 시
1: 오늘 제

0: 오세. 안타 군이.
1: 네, 네, 안치 도와주가. 네, 네, 네, 네, 네.
2: 안치
1: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2: 안치
1: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2: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3: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안치 도와주가

0: 텐들아 다 농친디가 창원 주디스라 만약에 세용월이야 친제 다신지 제비 대포티네 주디스 당한초 도주이네 주디스 이내래 응난초 랑세티법이 튼도 주디여 마시 응난초 나신초이는 교회 경제도 된배 마월이야 카초야기 고속스 사업실이야 립시
1: 타장시 부주수기 우주유 책이 두지동세 땅여 마시라 균형유 책이야 连幺五七，月下这身体，十万人的露天，那么迷人模型，他生冷大地，丢了牙卡巧心，两座七岁马当被热血型。

0: 참들이 뒤에 티링 기감 숨지게 삼에 돌리 채널이야 최대 시비 남편 차장 슈초스
1: 티링의 생기 집지 친구 남편 예준라 당 부산 점들라시
0: 나난초 지면의 채널 양결 지에 쇼부치
1: 경제 슈딩 자고
0: 슈딩 자고

0: 이태리아 키진다 신주류베 난 퇴망고 치어르반기라
1: 나
0: 어디게 트링기 리첸고 주로나 쇼인기라
1: 레슬레슬 어 고도 안 나주다 지 말라다 디토리아 다 견제다 팀에게 안 나주다 춘음다 춘음도 도제 아 라과도 카가 작대 제하지 디게 지 제된 슈브릴 아 단단한 안 나주야 고도 지 슈베 단다 제된나로 레제나로 양지 제된 슈야지 안주 아 뭐든 실로 치툼디 딱견치단지 아 제진 쇼인
0: 러리스 나토지
1: 너 아 디르샤는 난수다 치툼 치우나 아 치로 모테실로 좀
0: 젤
1: 좀 나로리아 단다 난수 지리 디메긴 나조 단다 다디 슐리아 자레 야메는 직시 우치야 단다 기리 디게 딱견치단지 리샤
0: 러리스 인기란로
1: 디나로는 나조다 치툼군에 개체쇼치 가르도스나기나 디르샤는 나조 남자 견드네 사고치니 만장바 주야지르시
0: 어레생클라
1: 치치로디 치름도 인지지 주야디 연 개침부차디
0: 치장저드랑기라
1: 어레생 다디 장저디 다 딘데르샤이나 삼지담는 닥견다 저와 메베스스도 장저다 저와 메베스스 야 십자라는 정도 삼담나 닥견다 저와 슈슈도
0: 음레생
1: 카라스나 만조 다직 참 장매오다 엔젤리아 직 샤지 그치 간에 괜히 멍부실리디라 다직 다과 토야다 하면 도아직 칠로 되지 진데야 자대도 전에 아니 뒤 교령 부시 하면 하나 저 지기를 마 템친제 아니 양결지 권에서야 간 리도
0: 어 리세
1: 뒤에 저는 하나 저 주위나 고치데 다루도 학과도 저 장매지디나 뭐지 지기를 마 템루 어
0: 저발
1: 다디 인짐지 약초 중에 그래 제실 중에 정기 나로에나 하나 저 님이 뒤에 주부를 팀을 주니 뒤 딱경시야 약수지르샤 찔이야
0: 노 진지지르샤 그 계세다 랑콜 파수 구규 칭메베스 체비나 구규 등급 메비는 게라니
1: 양디
0: 장저 치단디 두가 딘제르 지르벨레
1: 답배샤스는 님이 주스톨이야 지라지라마단 배샤니야 다른 뭐지 도알이야 님이 정은이 슈샤고서는 한디 야구도 있는 저 단다 뒤셔로 콜이야 도로시야
0: 그게
1: 안 들면 어 모두 안리아 디체체 두둥스르치
0: 어 저발
1: 다 저이시라
0: 지지지
1: 제가 쉬는 어디요 샴네 양고 텔레다 간지돌 그돌
0: 어 리스
1: 지지지라
0: 로로
1: 치 제란데 단단 나조 소소라 한 것도 같이 단티
0: 리스
1: 네 디지리샬 나조 시에고다 단다 버가치 메벨
0: 어
1: 나스티네 고유 슐리아 단다

0: 근데 여러 야 토하네 저긴 토하네 아니 광채도
1: 내가
0: 가셀다 돌아야 뒤던데 나투 주제신 저 열을
1: 저도
0: 너무 저약로 개교라 전혀 문제는 안 나서 저도 얘도 딘데버는 박버드 갑잔지 만나서 지단에 죽게 박고 뉴엽다 젤라체 지단에 개게 뒤 죽게 개게인 두 말에
1: 아네 죽게 딱 계신 뭐
0: 저야 어 모두틱 찬용 거 건총 거 되게
1: 다
0: 채야 되지 나 지단은 안 나서 직통 앞에 면제 찾아로 디시도 볼
1: 아 네 레세 다 지금 컨셉 간에 개발 시
0: 우리 그 외에
1: 되게 시로 찾으려 봐라 로로
0: 변제도는 전중
1: 10초부터 봐라
0: 어 숙청부터 보래
1: 레세 간에 더 지모티네 순로날
0: 레세 되는 안 나서 어 디리샬 지랑을 쉐비는 다 배차샤는 모두 뉴에제 로 주제 진냥 직질 외시라 맹교치도 알.
1: 지
0: 머시가윈 얌 나고네래 주시다가 대비지간 외맹교치 어 세츠츠.
1: 어 딘제스 세우도 알게라.
0: 제 디는 하나죠. 디르샬이야. 그 디셔리 잠다. 잠다나는 하나죠. 단다 디게바야. 식지치.
1: 레세.
0: 로로. 단다 디리 가게 쉬음나. 파오광스. 달라시리.
1: 로로.
0: 전체. 다 디는 하나죠. 디간리야 단다 지모 배차셔는 지랑 띵리야 단다 숙띵 요맹 매베체 카라나 지금 랭교쇼 마레 지랑은 겨 마케베치 되게 차장 두리
1: 아 레레세
0: 다티 지단은 롱아체 통쇼르스 롱아 로숨 딘데 나로리아 팀무 직슬레 제함도
1: 아 레레세
0: 양고 교령 뭐 쉬체네 지가 한다 난조 디쇼링마 오엘레니치
1: 어 레세
0: 징지스리
1: 어 레세
0: 디트브르트 두리
1: 어 레세 lol ta chen lo sum ne long e phar ki khoy ta
0: thing mare de chen
1: o thu ju ra che ba che se han de ne wen dan de ma le gu yu ba
0: ku ji wen dan ma long as ne ma cha du ri ta di che che du ne ki lan zo yan di che ge shu ne pao guan sa ra
1: no je ba le
0: ge jam da le ji so ye ju ri jam da le du chen ne an zo han da pe cha sham na che le ran chin jam da le ne yin na de ya tan da she xi la se ra
1: no je ba le
0: ko sum ge be ri
1: a le le si
0: nie le ge lan zo ta cha ge be chen na 단다 칠로 톰레도션 팅무직을 이렇게 꿈도
1: 멈췄지. 어, 네세.
0: 다 단다 수수 찾기도 없는 팅무숨 겨야래.
1: 코르보다
0: 콜렉션으로라. 그 단데 강그 단데 지디 웨레니데 경시라 겨구마래.
1: 아, 네.
0: 다디 디르샤란조. 수가 자샤나 카숨절이. 아, 주비시.
1: 아, 네네.
0: 디워데 안 잠지셔리.
1: 어, 네스.
0: 드니니 개비아디 카레스나 뉴 단다. 뭐나 좀 모테질리아 직 Jemunja lengyo dike, pa subya chidhuri.
1: Ah, le, le, se, lo, lo.
0: Kup kubla ikin lanzo, tanda tongan chukya nanshin shikti. Laba si jambu chukri.
1: Ah, le, se.
0: Ti kyabkuri. Ti kyabayad gharasana, ti uwe lenya
1: nandi.
0: Le, se, lo. Kocho uwe wendan lenya chidhuri.
1: Ah, le, se, le, se.
0: Laba wardo tanda ina yan chomra tole ya chik, kya kishun te is, tanda. Anto traksho chaya chori.
1: Oh,
0: yan uwe lenya chik.
1: Du, du.
0: Ta te ayde ina, tele, chitane longas na yan wendan nyam chukri.
1: Ah, le, lo.
0: Ko gharasana, kikti. 저냐데지 마직
1: 그 누구디 겨주르 봐.
0: 제일 낭사다 인데는 안 나죠다 님이 숙점 더 그지 요마라.
1: 기타
0: 그제 디식만 롱아즈네 마한테 차도. 아,
1: 레스.
0: 아, 즉 세가 교야레 얀테 맹기 즉 코레 단다 외다 되게 겨주. 제단은 롱아즈네 즉 재고 세길.
1: 어, 레스. 어. 걔랑기 칠레기 안 나죠. 시제 톤의 쉬비는 단다 처이로 그만기라.
0: 어,
1: 뭐제 뜨간리아다
0: 全大这名单做当不起来都忘了给了那里我第一次让这银把车下面的咱们那压个云南他的嗯这次来的出兵的也给了呗了嗯他的第一次下来了看这楼的感觉但是着手等的车一哦这完了出去没给的有呢嗯给起的给起的有呢嗯对啊给卡的人是呢这个呢做的日没大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ཁྱི ням оз ягута цитанде ягуин янжи ча тишегудо
1: на лесе
0: та ди чабинеле я бе бе чаче шамдуги те бе чаче шамнын гана зо танда дириш ал 지길 마 간절로 그래. 개 진제.
1: 어, 레스.
0: 나도 다 고네 고 가고 세. 돈님 쉽지
1: 그래. 어, 레스 레스.
0: 가지게 단단도 좀래 돌는 단다 디시리. 메지지 게레 유시.
1: 어, 송고도 관.
0: 어. 다디 용마레.
1: 어, 길랑게 된게 손바세서 롱아스지네. 아니 그 당디게레 겨루 침바야.
0: 是，
1: 嗯，
0: Chang Long Di Lam Nang Yilan Tantang Nung Lek Story Chang Long Di Lam Nang Yilan Tantang Nung Lek Story
1: 人不听 你,
0: 你不能送不打的呢这些安扎的一把车上就给这些车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 다네 다 딕스네 총어리
1: 로 리슬레세
0: 나스타 망샤치다 로긴 구중만 지제단 수보야 디테셔스리 칼롬저디야
1: 계시다 수보만의 브랜치 남베서 체비니야 쿠시데마 쿠야르체비니니 기운치야
0: 어 기운치야 역설이
1: 다나
0: 젤 낭사다 안데 나다 기운치만지 케스 싫어요 말아
1: 몰락바에
0: 잡으체 반주 도알야지 라코틱스 창의자
1: 나
0: 약속은 구중 독재냐 원래긴란 뒤에 지면은 소송문제 지면은 갑로드 지시네요
1: 아 레레세 두스 카프트 체첸 지금 해봐
0: 어 카프트 제만 집체 뭐 라코 강 창은 그래
1: 어
0: 얘다 연체 독스 너다게 베스 시치시나 라코트 파주 독스 돈루르라 뭐 전화로 창무 차에 야워 어디 계시고 나
1: 터치기나
2: 퇴실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3: 딤주 태제 레젠디 키기 귤미 람초인
2: 다리키기 센시마디니 편조롱친 년천대쿠 표외롱진키 딤주 태제 시비 네세시
1: 자스탄 덴베 생켄 초블링게 공캄산 타드키나 주 센신베리 첸디나 펜조롱 첸년 첸리코 푀게롱 첸키 사코리리즈미만키 쇼웨츠주 구탄감응에 토라 차르젠 태동 슈구유베 짐주 태지시베 낭세리 첸 랑코르다 교시디지 마틴디리 첸조경바 던즈람옌 남랭게 안난초 랑코르다 교시베리 첸나라 랑코르다 교타 랑코르 냠스테레 로망 차레난 켄타 냠뇽 푀숨초베겐 토데라 딘슈체제 링게 소야이나 国地行线老为给切托呢铁锅起西子卡一呢塞地修月切张给西克让里啊浪锅打更过了给浪宽坦别里浪鬼锅比呢往村里村铁东起为举里拿了里村起铁地渴望场来锅给估计出给松啊你出出塔来锅给估计出给静啊顿顿古尼坑中举节往村里村拿了修能够个修音了往南村盘起西巴之推南天呢到这些拿着地名起邱印起铁东卡藏于卫士 dom sibe na la kiran ki thone nam yi na che ti gi na be thone gu na ne jig yu la te thun nam leng ge ne gon cha na ro la mu thun ne ng na zu thang gi gi shun chu le be ji te gi se che se ti na ro na ki la
0: le se
1: na ta chi gi la
0: ji do le chu no 다나 응나 수다 타게브디 짐숨치
1: 라
0: 어디 틱스 콘토아릴

0: 나선다 좀 비치게 해야 되지 단에 출원나 지단에 검숨게 쉽게 쓰실
1: 아 레레
0: 좀 숨게 하나 하나 저다 지단에 님 가서 스고리
1: 아 레레
0: 대한 계획 그게 그게 직방라스리
1: 아 그게
0: 지역으로
1: 아 레세 너 당한 좀 남겨 칼로가 데스 랑고 디바다 근처 저도 좀 수수 딘지 간게 시제 멤베 긴게 아니 비게 주도 좀 봐. 코나조 칼럽 럭스라 지도 관.
0: 라데인데다
1: 지만이 임바 차샤는 건 좀 색지데레 칸이 시스템 그 제약이 봐. 지는 답도 못 치제다 직주고 바르게라. 지 임바 차샤는 건 나조 좀 숨기스라지. 저 임바 이나디야 콘제 토이블라.
0: 두저 교리는 고래라 부타와요.
1: 부타가.
0: 레센 로. 다디 나로나나 지주게 쉬는 중라, 출라, 시라, 숨겨 그래. 시라단도 단도 제 제일 개배들이. 근데 나도 딜샬 고예용을 단단 나도 억시슈발.
1: 유발.
0: 억시스는 단 남주 단도 가게란 쉬는 진디스로 고파지도 되는 직도심에.
1: 어, 또 반기라.
0: 되게 예용을 양 나도 딜샬나. 텔라다 되는 양 장세시 할 계시 쉬시죠.
1: 나 레슨.
0: 고파지도 타고 차다 디버룰이야 단다. 나서다 칼로 닝버스 망부지게 해야 되겠냐 디케쿠디 놈디 던주는 지단에 다 수수직 신고해 주시죠.
1: 어 레세로. 어
0: 되네 디시샤 디나로를 단다지 텔라다 안데나 단단 좀 뭐 주두잖아요. 고추 제제. 고 고수 직도 되겠냐 장시셔야다 색지게 봐야 돼.
1: 나 레레.
0: 계시면 지르셔.
1: 로로.
0: 로 되네 디치르샤 기만 좀 단다 건드직 쉬우리
1: 톡시우치
2: 他能洗车入去咋自信的做么事是差用的是啊是啊那爸爸给你几里拿了参加几次这么也下不住去这块住给大大的小林也没差那么几路没这当我妈的尿着车入去听说没这妈别干了下次可不是多全面弄出来了啊有些听了那爸爸给你几句浪过的接着接着
3: 나가 아무랑 세야네 용천도가 미창매 개고 용지다
2: 그러봐
3: 지주 랑고나라 망스 대비는 숭릉대 양세세 참음의 승비
2: 그러봐
3: 마세 고유에 바소소야 용시라 조사
2: 그러봐
3: 나가 아마 창보세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2: 야구 크지
3: 다체나 아무니 지주 랑고 대제조
2: 조조 지주 랑고 대제조 알레고 안 나온 봐봐
3: 야 나 아마
2: 최소 갱근 전부 뒤집 채
3: 어
2: 대니스
3: 니스메
2: 다조 다조
3: 다조조
4: 几杯苦油苦养不烫苦油了把做全部没有味气场面几过了忙咱们熊的也不远

0: de limbu yugwe maril re nyanga tsabu chibu cha tsabe dago sal jasa rang tanda rima yusa di ti rang di na limbu kyam na re rima yusa di na nang daya maril les onde jiri shaki la
1: les di tambe ngoy de ya kisi ma shuk chimbu suybe sa chebi na yin ji mi ji jie guay ki
0: la re de limbu kyam na nyanga tsabu chibu cha tsabe
1: ko
0: dus nga nasu tanda marutambe paru lo ku tanda dus tepzi sur
1: ཁྱི ཕྱད མ རེད ལ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0: 시 자셔를 콜로역단데 앙자다디에 부체시 가주 겨부유미 디야 풀이 아직 계신 부치리샤 콜롱을 자샤미나 길라 부차 차미는 양지 모두 되오메요 축차부치아도
1: 올라 어 송부도
0: 봐 어 푼 용자하면 콜로역단데 근데 로레 다고 겸 동자몽 야더라
1: 어 저봐
0: 기틀람사지 접진제
1: 소비야
0: 어 콜로람산 촐라 주르
1: 레세 길라
0: 다 탄데응을 자샤는 이나 랑가야 우선장 콜로지단에 티 게 지주제 이제 디톨미시 진님도 이만 안 좋다는데 랑가도
1: 청아질의
0: 교 말이
1: 아 레레세
0: 그걸 기꼬르베 조신 접신제
1: 접제
0: 어
1: 로로 레세
0: 이제 시작 단다 콜롱을 차차는 계시쇼 증은 안 좋다는데 잠벨리리아 디캬안도 렘부캬메체 티데야 단안 좋 살레 자생은 좋디 렘부캬위나 렘부치다는 아 주야 렘부 망부 차차서는 족제 요소는 ну колоч ине тембюре
1: тембюре варвал ла жи
0: ну ну зу
1: мегал масвин рва
0: жи тембо манг жамна ани читане тачи нянга цаб чаза
1: жи жи жи ко педжу ки нуба ди бе ди гуро ди ча цам рва ки
0: ла ри
1: ну зу по цам рва
0: ла ри
1: ло ло ли се
0: ди си ша ла гва до ну зу та си жи нинг бо манг бу жи ине та ди чи ре мо ра са ба жи колоч си жа ло ду ста сар кян ине гюрен бу ста

0: 대두에 야미노 콜로 간래야 단단한서 아 미래게 무슨 부르토시키 부르토에 가라서는 코두 스틱체 단한서 랑가스도 돕젤로
1: 딩딩데
0: 도 숙제 단심도 대 콜로 나로 제구디게 돕시고 그래서 아니 기랑 그도 직업만 켜서 부르토기 용으로 다들 부르토기 인교는 안양가 차고요리
1: 아 레레셀로
0: 대한 직계 써야요 말이 부르토 전부 기도는 제함이죠 부르토 봐도 양림부 겹센데요 말이
1: 레세가
0: 그도 디자르자
1: 레세
0: 부르토디 나나 망치하시단다 딘데르샤 나와 매매 직단다 랑가가 조고단도 된 랑가 기도발 근데 광동다 야면은 수도한테는 너 콜로카도 디세지
1: No,

0: kiran ki zilang ko pechu da yin be sre chi ku du sum ba sha da sho le ya yin ji ko lu da di je ge te le ya xi xi di ng na zu su su ra xi xi na ya di ke chi
1: nam la kwa da ta nye ma ne da chi kan de la u de lang ga de chi za chu go ya chi ani te we ge mo gyo ze de
0: xi xi la
1: chuk cher chi ra te we ge na zu mo ra ta me go lo chung da mang bu ji ge in kya ge chun fang shan chi ra kap chok gyur ya di di chi sim le ma sim chi la ko chi ge lhe lhe sim chi di
0: do do
1: do do nyang ga chaw shib chi ri
0: an le sen lo lo
1: ne ne ju mang bu ji tan da na zu tan da nyen du na le de na mo de ji ka shyo ji ji chi a chi mi du
0: ka shyo du twa ge la
1: o fang shan chi ra kya ge shyo ne di ma ju be ge ge ta
0: mang cha chi shyo ji ba la ko tan bu ya wo se ma sim che
1: la ri
0: la bu ji yin le me le sra chi ji ka se ge lu lu chi ji nyang du
1: wa o di ta ya shu ji nyang ma na na zu tan da la bu ni ji sing be
0: o ji ba la
1: ka lo mang cha chi
0: non si
1: ji la bu ji ya ga ni ge la bu ji wo li ge chi cha gu ya wo sim de
0: o ji ba la
1: ta na la bu ji sim ne la cha gu ya wo sim de ta di ne ngan zu lhe lan lhe ya shyo ji ta be cha na na zu nyu chung shun mu zu zu be ga su ta na ko lo ji ta bu du yin jo dan de na de yu na 안카르도 카쇼지 예다 요온도 수여제 동야스도 와
0: 전진인
1: 거 사오시고
0: 진짜 이게 된게 하시브 발가
1: 너 카쇼도 카와르 고코지 되게 아닌 거 사오라
0: 지지지
1: 진짜 다나 준이 조실럼 교회 갑수 다른 거 배치하는다 공부 로가 시기지도 알게 야 양생수 전에 있는 거나 준인 좀 지 컬러도를 아니지 다나 숙심 치고도
0: 컬러는 나 좀 된자기 체시
1: 라리 렘보 망고이나 지야다 야맹기 단다 발부르도다 만도 컬러 제야랑 체시 단다 단도 독심고리 다 지단이 이 하미스 우리 독제디 지단 지모티 지모 마가로스 조드네
0: 지모타
1: 토즈 스테도 은지그리
0: 아 레세
1: 단다 컬러 디게
0: 롤롤
1: 이만 지모 조다 지그리 진짜 개그워라.
0: 레슨으로 말이야.
1: 다 단다 좀 좋아하면 좀 지시그리.
0: 어 코야디 상회다. 다도 바쁘디 다리야게 진짜라 매버벨라.
1: 질.
0: 안티 코야 오제제 파 카가 토메 봐.
1: 제모 매는 당는 주 배샤는
0: 다. 코달스 매비는 카야오가 토마로 봐.
1: 질.
0: 디리레
1: 단다는 주 디리절. 죽마 추비다. 안데지. 콜로. 다 제모다 안데 좋으면 대외경 단다는 주 접진차베
0: 哦,那我也去了,我真的是给不得完了。
1: 슉 쳇다 줘서 깃 잡다 잡다 차루.
0: 아, 네, 레스 레스.
1: 디다다 개비야 망타면 디치리란 주단다 부르도 개야다 야면지 콜로 다와래. 다 잠벨레네 서콜레네 지클랩 슬랩 슬랩 코야다. 달라과도 탄다 랑가 잠무선자 랑가 지 도로 유센트 침네. 슬랩 코용 그래.
0: 아, 레스 레스.
1: 어디 지라 겹금 누이나.
0: 아, 네, 레스.
1: 디건 전부 시켜고 이나.
0: 로로 단음 교가 나조 카와.
1: 미지 부장.
0: 대바. 어.
1: 然后主管主对层把具备学历啊的盲切给出的话了那是的都是的对层把我们来了啥弄这些这些脏吗这些的话了那是的呀要学出呢咱们跟马切比用的也要有把这把了那可以去接天的学历呢哦可以学习这些根源吧哦那的根源怎么样他当时第一下来给别砸不差进去嗯类似的然后可能塞不差我们的给了哦类似别砸像逻辑出的那老了呀就来给我给就给 Tak kerja macam logik cinta ni, cik dia na, anu kau macam ni macam ni tisha dia ni, kalau dah cik jambat dia, telapak bo, setup tisha dia ni.
0: Lese lese.
1: Oh, dia macam ni yang tu kira.
0: Lo lo lese lese.
1: No.
0: Lo tu cik kira, kena tu, tenggi tiadong hana lo le ya suni ki tanda, sembo, kena tu siapa cecen tering ki tiadong ki cawat le, kerja sembo tu kan, dale ini le. 나지 단더 게라게 등기기 지시세지 남데 닝탐네 토체나 쇼인스
1: 라세기나
0: 딘데 소샬
1: 노
0: 토치치 아니 차조링게 기생은 나 두트린 대동 하나 로리아 차와디 템부시라 민도

0: 푸두 담바 라글루지 제 담바 세샤비 네르베기라
1: 메숨네 초버루 그도두
0: 안 되네요 요요요 전년스라 지도 안 된자
1: 다디 진 이나 제시단 런데리 메숨 야 유에차스나 나서 라글레제 그도 지금 모두지 지단네 되게
0: 아 다첸 디 콜로이 아 콜로네단데야 괴메 딘데 싱고르베 아
1: 진나 나나조 다 디시랄 쇼저 파오비엔 쇼지리아 쇼저디 어디양 디르샤키나 스는 딩웨이 나로 지르샤
0: 아 레세
1: 갑로딩 나조 탄다 콜로사야체 뉴엔드는 콜로 여자스메 쇼 갑자 쇼야치 어디네야 진데 쇼주도나 양 디샤 나조 스는 딩웨이 조체 콜로시디 딩웨이 조체 디시 고요단의 경험이 매우 잘 좋아.
0: 어, 콜로디 따다 대도 대면도 따야 디 체시 체한테 반기라.
1: 롤롤
0: 레세.

0: 德西能够刚才天气我在列顿去七十人心堂密码人心控图阳大区的七八堂我在我西边做了协助主角西在密语卷中切点昨天做了了明年密色及列在顿别七八堂协助局里面一个动画协助列去七十动画切点我在列顿七八个要不中年平均一人得个堂表达空白勇气来给铁位七八表格别年数能事我一秀场德西不拉批评这
1: 第一个来过年年最便宜，其次就年中央给创作家队来级别，前天重大增加拉萨萝卜粗不糖，然后就单位给叫来委员，赞助部部长来交易萝卜粗别再过休息，前天书记给那有些，空气，加急创作家队来退入课堂来级不错，我军也过也不足够糖，团结心没不糖，总队写了休给不脱。
0: 头六上边创作家队来团体，昨天连间看俺了明年，前个月也过去不谈，军舰没把来团卡也过住的，前阵托班也没去，前几脚班俺也别级别跟着他都是给他呢。头六上边创作家队来团体，那不啥不对个别，难受哪有些？第六年这春节节，昨天来住戏剧节，可个同情前天，偏这七号堂，跳起七位门票，那么长卡起团军那边去呢。
2: 形状盲错，人金堂塔尼萨拉永不少托把切不堂。创设计蒙西这个节切军赛我们赛，三队创设塔的切托，盲错根据三米切把进入赛。下面来提过提三九学员，南充南充的，伢创作二当南中一托，准备做两个卡赛水托，插在五岸南中心入赛。伢创作南起基人在了，接了二叉基入不堂。
3: 全民国之车，送去解决团结动出击党约见，第六进的古巴拉准操起这月。创作南准边南昌铁，昨天来准去南边托呢，让三人与其联名接铁，永不拍得不切有事。南充的南充组党支部书记，创作五连旗主任，到我去准去。
4: 创作南的车上呢，南昌的一个米勒纪念车上呢，米家的送出租车去有事。
3: 对，没人来，你是来抢用车上呢，哦，你去接不住坐的，对，两个人
2: 就这个过日了，我们卡萨不说去吃什么拉拉那点呢？南昌中国他们特别，可不说，请俺拉在把电视前的，专门说了出有严肃切断糖，那么说当说的规矩拉在那边，忙说的永不怕托把糖吃起，真的出现脱落性有些。南昌南充的，伢创作中民是那么问题的。
5: 你们那边你不打这个，拉在你不讲解。
2: 当家家了，那都有家了，那都。那是新家，那都让家。我吃老婆吃些那几个，多拿个什么东西当。这当推崇，这一种国语乡朴实创作了，全蒙古国的车，你见你咋接单位？蒙西这个组织南昌南修建中民，我就是他身体。出有所说起来了，车型有些。这一种啤酒糖变做车间糖，从天聚集了几把，流行为业。南昌组织南二塘南中酒堂，出有所酒。
0: 出任研究所创作蒙西这个组织最有不同，南昌卡准新界，中民持续各个港口就没事，新旧东就说起，甘肃你不切入住就没事，南昌组织南修开忙做，加大居住了，那家过了车，加大举起新宿月节什么事？再有从国语乡朴实创作党支部书记创作五连旗主任罗不斯林杰，南昌组织前年他怕了，到我几号上住个月不同。
2: 忙错了，拉些过了车，你就在顿上怎么着去？南昌组织南，俺最出名，昨天可有连续切别，创作给我连续签约结束么事？宁志创业节，昨天来准南昌来得了切别，昨几年创设节这个透过长途去不趟，昨前些年忙错的永不跑趟，切不急，在南昌才拖了去么么事？创设他的单位新修切入新有事？写到群号时呢？
0: 年端下面资助了宁志创业节，你个部委级西边脱别，昨天来准南昌戏剧新年六大戏剧一幕堂。南昌了全盟国同桌集团制作电动当地，新竹忙错电动拉上南昌组织南修手就运行，新竹忙错了永不过了车，我当用所有事。宁志创业啤酒天康，可控变酒商店可以扩张，张力迎接。明儿了，俺村南昌举起堂招月别，卡堂被盟国了车。
1: 活动想着去什么堂，南昌就送两个做申请，提出以盟国的车电动拉车，今在屯巴拉想着去的，做创设计盟协这个组织所的贴，就应些什么事？第一个来过年年最便宜，其次九几年的其中，抢到创业去，年端下面修车做了，头家那边决断作为两米多为督促。 참도 총기 롭친 롬에 레드 쿠토 니유지 도초 니유토 레네 루지타 워드 도드 게켄소 미망고 유지 레게 추켄 소남 길이기 나 누구사베 라제 칠레 종게 시예 워드 도드 카셰 게비 天哪, 가부치베 레네 지도 디로 레슈 토베 지와 유지 솜지 공수시기 겐고와 추짐 리덴키 난추 타딘 치구 철구 치둔바타 더겹 철구바 소기 레네 쥔 코둔 치유 워드 도드 게케 망부도 창매 창제타 칠레 누바 약부도 지솜지 저용외소 켈레니 서지기 레네 갸라 코둔 치부타 天哪, 맨주다 경타 노튼 지바 어준 철구 소기 켜구 망부유 Lemi duwe du zuo to kodun chibi lene ta yegu yubo masi. Mi piju chigin li gung ta tegar jidu chibi tiwe dibdibu yu. Tini chamda chonggi ki le shu le du shibshu dine ki le shu la gui di ta le shu dinbu yungwe chetab ki jinshi yimshi. Chamda chonggi le shu le du shibshu dine chomra ta le du shibshu ko yi ko zha chamba ge san ki. Chamda chonggi mi ji ju ki gyun nam jen ki chetun lemi duwe du zuo nene. Lianne kodun ca cuibu chebe. Leishu yagbu tupgyor genlin tupyu ji somshi.
0: Shamla, Zhongya Gengam Kuryu Songjong Dashi Tsuchungki Mangchwa ji yigbu shuja tang tetun cheri ka nishiba gyuzhu tang dashi gyuzhi che cui shuguyin. Jinda chubye ce gyuzhi nimpara Zhongya Gengam Kuryu Songjong Dashi Tsuchung chubye Rangchong la nizhu chi gyu chebe Mangchwa ji yigbu shuja gyu tetun cheri ka nishiba nangki netun jubdun nizhu che sema tang.
2: 내둔시
0: 샴라三九都丢卡起修营年度你日创业则与总国有相不许创作蒙西这个节现在三月来对变形于不是南站天南冷不堂行南出备所蒙村年度忙不有不是南站天让创作谈年国节创作中民南了连续投票给您签约了盲作的用不判断永久量偏不准于不是第六科罗区节三对健康节列车电影古路创作有着地主科托撒东出了堂 吕家瓜三边地巴所西极前期吹节节学过特性月别推最唐恩女尼格良岁穷于不是第六科路区级学过母你地合成德巴拉母日吞不偏嘛年冬阿家言生素于不是你家了车一区级人内唐有国节决定最车站起过别无唐列队明年有过瓦唐从巴拉美孙叠家唐拿在美孙我们学校人内松就不少级写家装置且不是 你对从那创建的鞋作为开业日益壮志协学结果别有堂结果别有托列队明年车站接续追把堂车站六岁年团电报所前年中文村人工案开业日益列团要不比较车团协有时三毛天节天体平均三九年差里前年准许查
3: 디카르니 헤정 롱치 년치 레공 헤겐 롱치 이
4: 제든 치자 투도 동비타 급지 시주 디네 세제치
5: 군대 선교 망체 토네소 군총 널 퓨위신 디네 첸
4: 다데키기 세모소베 레센디니
6: 在当地被三根头部连接公共上，谈谈连接内辛苦错别连接的你，这个平常农村人听的连接来控，别个龙天气，生就滚对滚冲。 听的生就是滚对各种鞋别来才能我了生就是滚对鞋别他就都接了你同学们女婿责助了阿卡米怎么领旁边米些能是来才按照娘头波罗领鞋别能是来才卡你这就是有连接的鞋别能听卡身边去先行拿手老生了解我了生就是滚对鞋别能真的修个音了
4: 滚对生就他也讲出来滚穷农户林里切了不
7: 生就是滚对滚穷来真去生就是滚对难签
6: 生了一今天出国去过年去记住了也送不生就是真早吧张小刚去年下来某本堂这位月别那天天那次表示三个月记录你都前面女婿自助楼也用给托住东面迎别某本去这月落着七个去即当土林龙经团别罗马都为切起那句我这男孩是提拔了张小刚去接着你同学们居民出路了马勇记落着切卡女婿子女记接当土林龙经团别罗马七七堂团东阿别咱们都有切起月毛本落着切卡去罗马都为了团体切起中达了十倍切局让其全用来团结堂毛本去毛的足用堂就用彻底切别先天明年归国堂地区内了去哇毛本去罗林罗索堂所用中达了连年十倍切过血松内罗马都为切起千里堂团别国内点别切有事第六年送干妈堂出马干妈姐妈控苏里六千松土六阿姨苏里我有些参加去六十堂六松期十将被切裂六年级新竹六面六十堂面刚土短间面把前天进去所中平均几条级实际进去所中马拉松的强制土为切裂进去确定面具崩盖基信堂组中解决了下前阳六零期前天里切日前的电力萨达的六节基本期先天面呢所中目的解决了下三个月三个月的六十部年写到穷娃的六十年马团狂堂团别结局列出了规定动位各自团长的同情下去今天出版的解别派的六十部以接入年度下面女婿资助率投入六天六面列出其年节他们动穷恰绝别行恰绝别令三年卡度月别投入卡其文化期呢六十年内定序起过听系统学生别具马赛年内确定替阿别学生扩定解决了下结果给六十七目为列修协学来的所查到给切断连内电学起步听就是学生别人连内提加堂我就是学生极度扩展解决了下我这节目是呢恰就别人三年卡度月别托洛卡去创造经济连内加起来修建当地列修批评高度为行进堂托洛日前七列堂提醒人民六零堂参加了命令每次听给厅长堂列修聚集局长做内托制作起的托洛基经典机器内定机器制度前呢切裂堂参别六十级别切裂堂细菌引起切裂七十七十级切裂正中所属内定机器切裂了经济堂连内切动器列团别外穷了这个堂切裂定了比例给六千起切断连内定序切过制作修正切吧先入年级卡点两类蓝色也不具不切切呢总加以六十级的连续归档切据定色比较堂失去人心气连连独立地主切不堂熊下不堂恰恰前不熊共起来清晰列入所起连连独立列通了中牛的规定当年今天解别等就狂仓嘛立住头把切据力度三个月你家的让教授们去听说地震出去酿土一直站内中用给查地来的起来堂牛的起来所连米区别你去冷路我所来的我是第二中央兄弟厅堂解释这些朋友兄弟厅去连续三百初级协助妥当的兄弟家居国企三家的断别机也用数冷路铁通马的团聚起跟起行进一了铁托呢让中数查票冷国的堂阿基女儿基不说初级期望引送冷路金温居路穷不清不要是写到穷话的心呢冷路天呢永久期广国路年轻期起步恰空卡在水不堂中南国际查票冷国的堂阿基重共所及牛鸡所追索列国的手机查这类的几颗列堂提醒提空道起撤修冲吧建造七柱协助冲吧年女阿东公司所地域七柱电笔皮松云顶土连密绝别切定结果切定结果能团体垃圾袭击切息堂制作根据解决给那句列于规定列定年天别独自所各自能团周期区别年绝别得到土别开变了名的开列起连密绝别那句我错用堂团外内密阶级国内文把它加过三个月年家的记录年度家们女婿资助老婆的期间用唐浪协助加协议配中北京节点前置我所调查协信我的社会民望民刚期 세가 까마주 뉴욕 지라 당랑 십주로가 기 칠의 기 십주탕 존재 상부 지조기 휴긴 개첩제를 되니 개용기 당랑 십주 전주기 표정 빼준다 담바시 대니 속바 티레 중국 나순 당랑 십주 남창 진도로 침표급 등배 응원기 차가 톱지 라리안 계급 등배 세지 생이 톱시지 시도 총화시는 당랑 십주로가 티 너리 서구 미망민 강기 내지 소리 챙가탕 체주 챙가 냠지 체내 주부시 임바탕 사두 뉴욕 체리 캡데 키 탑사 당부로 로주진 레레 쇼시 속배 공미 장만이 내토 민주기 냠용 푸숨 속배 민튜미나 인라 콘제 망조기 뉴욕 시차 미당어 당 체동 타주 뉴바 시엠바 로브르토 총의 내시 랑접 당 핀준 겹리 키 뉴바 시엠바 소키 내들 미니 내수 투주 제티 로브자 당 대구 대신 터링 키 상당 총대 조구 제수 규진 진보 미국 당 지빈 체례 제기 뉴욕 체리 캡데 소종 당 체동 시제 조트기 제고 빈신 유브시 로주진 당랑 협주로가 티 진지 겸나 뉴욕 티다 제고팅 조주 학상 비워 티다 신조바탄 기록 시림 내지바 로교 미네소라 캠니 테가라 펜바 톱긴 망초 미팅 티 지리 개유시 유롱 티게 망초기 뉴욕 도시 당 티시 랑교 당 핀준 겹리 기준이 최로 뉴딘 송 유시 세례게 계지 마주 놈키 투지 총소키 인공 티 지지 군이 문세 퇴비 차유 당 차제장 자자 응아 예매 신도 신양 의샤르 규기 자자 튜버키 겜베 계지 세르공양 닌테레 차도 닌디 총소지회 바라 뉴욕 총소 뉴종 소위 진데 듄바르 제규 양농 튜제 총소키 링콩 아고로 숨탄 고르수 찌르 차니 눔숨 제레 아고로 제주 캡제탄 고르수 니디유브탄 차제 자자 숨탄 저중 시신 유시 진데 개바르 제규 런투 폴린틴 마주 농키 튜제 총소키 링콩 아고로 니탄 고르수 찌르 차니 눔숨 제레 아고르 굽지 코직탄 고르수 시탄 까망아 뉴유브탄 차제 자자 니탄 창중 고듄 신 유시 대지 아리마키 이라키 아리테부르 남주 도로와라 알린 로규인 시주지 농공 차체 림신 마루신 유지 퇴종수 의샤르 규기 자라 튜버키 겐베 뉴욕 총소 뉴 총소 희진데 강서시 아고로 시도 니게 숨주 예매수 차바타 차세 갸차 니년 신진 진데 둔바르 제규 무이키 링공테 앙세르 아고로 조주리 쪽 바르차니 차세 갸차 시리 아고로 조주리 쪽 바르차니 차세 갸차 시리 개유시 총쟁의 바체바르 신나 의샤르 규기 자라 튜버키 겐 무로로 팀대 쇼세 치루 팀비 아리게 팀 냠제 소초 울링키 무로로 시주 치담토 동시바탄 예지 세르키링공 모두

0: 有个账记是吧？那控制有很多什么保留机，跟这个路路路有人行的，就记好过嘛是吧？
1: 徐长，徐长，
0: 你妈呢？我结个那路嘞，很多是结个玉米
1: 是吧？
0: 他两个做面粉边那里啊，结个啥的个最不账记，控制有结个给很多送到多少钱啊？保留面粉是吧？你这是好物的啦，俺可是从控制保留结账去是吧？这个啊，那不得很这一面，这啥不是好物是吧？来年的初中结个个的呀，新年结个啥不的给很多送，那不啥干的？俺就面对了呀，差些米，咸鱼不太缺啥物事。
2: 这等你弄来养，甚至跟这些钱的地铁了。嗯，你我那些大陆，咱们那边刚才暴露的，你妈咋钱呢？啊，大姐暴露如果马尔当是吧？
1: 是吧？
2: 提多呢？你我那做大姐，咱们那边刚才暴露这边啊，提最多，可能看咱们马尔钱是吧？你妈是吧？马尔做大姐，你们送去那他去罗吧？
1: 是吧？
2: 大陆那些，你们
1: 十九年你我记得多，
2: 你们十九年你我记得，你给多少吧？俺俺这暴露这个银包这个我那些呢，大哥，这最。 有人个大爷，听着有啥呢？什么来的？搞不晓得。
1: 是啊，
2: 他那到底干啥？咱们平白刚才不留地，大爷去做地，到谷地也不晓得种啥。俺说呢，俺说我那些呢，他就不结合专业要的，来个推动招工业要的，俺参加的是啥？结果没得完了。
1: 是啊，是啊，是啊，是啊。
2: 俺也悄悄我答应，嗯，晓得我答应没给嘛？成都不接的吧？来都去做主播和主播。
1: 是吧？
2: 俺那主播也让包了些，他那不个也让，不个也让就是那拍些成都糖果的酒店，他那不个拉不着去。
3: 阿德勒斯泰，下个年纪也蛮大了，这是。或者别个就是提前年纪呢，马上就多让给就是主办的，你没空给就是就经营一下，就是这样。俺接不来个，没得那啥啥什么事情了。那是那是，俺那到大陆进入年头，前面你走路来去，咱们那边刚才包了的，人多的，我们学不赢了。俺那大姐，咱那看了去那把给送下等着，这就给如果的呢，马上当有的是吧？俺那大姐，这就。
1: 如何的这马尔当个比军政生那他，光那边就去写上吧。俺那可直接忙不是多。等那他俺那他老表对那做结合双机，俺们这托别别给咱们那边军政的，等这结合双给别个别给军政机有了吧？
3: 有了吧？对那他这里下做大机，听的咱们那边给军政拿了，人有如何的呢？马尔当有了吧？对，印度马拉大机。
1: 人有如果，是不是？是不是？在这马尔当有的没了？但是杰克吉尼克吉拉克的就算是在这这么多，就是那他这个刚才这点呢，什么当过了吧？是吧？这人都是杰克吉，是吧？人都是杰克吉，这人那里，俺那吉他，人有什么的，同桌吉他，杰克吉嘛那忙不起来，用的没了。俺那杰克比那里中间的，可是谁个的？那兄弟，钱不差，我们兄弟钱不差，俺同桌那吉，杰克吉特别有名的吉，俺同桌吉有了吧？俺弟弟的什么国家呢？杰克双吉他吉，俺们这团呢，平常。
3: 等着去，这些了。
1: 啊，来，是了，老了，当然是，他那个，对吧？你这查到呢，就连钱吧，对不呢？你当，什么酒楼了？结果出来这个，你们多呀？他这，顶多的，别呀，给顶着，给领导，吃不着顶着，吃啥下？吃啥？咱们顶着吃吧，那别的，如果记得他，要马尔当有记得，不记得出去可惜，来有。
3: 咱们那个结果，刚才不老，那我生意差嘛，退休了，你们都怎么着？顶着吃呀？给大姐嘛的，毕竟做做吃呀，人家钱不要了，是吧？是吧？是吧？
1: 大概的晓得，今年他那他那咱们平白跟刚才不留进土路去拿了呀，很多米色给绿色了呀，全都开始打了是呢。那你他这初中中年给拿了呢，初中日日给糖果，你不得？那你穷个什么就送你给拿了去住了吧？蛤蟆给初中日日呢，年年去他这初中女婿这批，接他过了，也拿那样烹饪这这些药学，俺给解解。那你他们穷个什么就送你给拿了呀，主要给他这个切些的晓得。 第一天了呀，呀，忙不及个，他途中给别的，刚才菠萝给结个穷啊，等这个呀，途中进度给加单贴了呀，呀，所以他就途中给什么就送你给拿了给，他做贵单给，贴了什么单子呀，菠萝加单给贴了呀，袋子，我那忙不也不去接不给，菠萝忙不去录图给那样袋子，就去公庙是的，他这个那就挺可惜的，嗯，那不能这个样，第一天了呀，就所以什么之类这个这样，
3: 他的车上他连给这些的没送来，连送中国呀的，挺没用的，可是。
2: 从咱们平白去赞助他吃饼呢，是吧？吃多啊，是吧？哦，那加上他两个初中忙活的这个月不是，第一拿路的呀，啊，国家当地团的带的一边的嘞，哦，他所有给他的是如何的，从不清吧，吃虾饼呢，那边呢吃虾饼呢，哦，啊，下面这个送这，下面呢是盘鸭的这一把，是吧？虾饼是吧呀？是吧？这一边呢。 啊，你地处中的安塘不连接，途中先把的安一不到，
1: 你不得，
2: 郑州到我，
1: 是吧？
2: 啊，对对，人民性可来说呢。
0: 我真多天送不多的对送中给点的送中的嘛我同学的还可以多少三件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 다다리 다다리 뭐라 제비는 믹스에 나디 항상 좀 쇼대에 당한 이게 단다 차가 숨주 소니 있는 거 말로 해
1: 좋아
0: 숨 소니 되든 숨 소니 되든 내려 대가 비야로 좋아
1: 좋아
0: 이 항상 상 좀 남주는 주주네 비제 딥 돌 댐도 저 축보다 지 봐
1: 좋아
0: 남주 젠도 때 축보 지 주주 여러 봐
1: 좋아 좋아
0: 다 다리 진짜 축보 지 숨주 소니 있는 거 봐
1: 좋아
0: 다 이제 되는데 전에 다 내 제비는 등기 공기 조르르기 등기 니디 정보 요 시작하지
1: 좋아 아니
0: 숨보 제 있는 거 봐
1: 좋아
0: 다 텐소 계세 되네 직수비
2: 맞아.
0: 다 숨주 소니 기 덴도 레리 아빈드는 숨부터 숨을 삼기 주로나.
2: 세상 어디?
0: 숨주 직반 살기.
2: 그렇죠.
0: 다리 강에서는 공기 잠내 분배 강제 볼로 덴도 니기 냠뇨 소르베.
1: 그렇죠.
0: 이때 소나도 시부도.
1: 그렇죠.
0: 배지 개디 직 채나 주마게 탐에 띵주 걸리 개는 직 덴도 하고 통기.
2: 그렇죠. 그렇죠.
1: 니가 또 왕원에. 이 잠내 분배 잠 말이다. 유럽 분배나 로레 로직 부대우 거게 소중 그 뒤도나라 앙 숨바 체제 총아 주중나라 주. 되네 아니 담에게 안 탐부들이 세상디 뱀해버든지 말이야.
0: 다가라리 당근에 달롱한조 되지 조정전도 팀원이 쉬베이나 안지 조정되게 안 탐보다 니바 저조 따지 제고 지미키다 저가 총숨 손이 나라 카도 주야 여봐 안 들어 나지 다 하든조 되나다 준비 양수키 안서바 지세도 와 근데 저가 지직 당거 봐 대답도 몰라다 지고 가르쳐버지 이진진자 손지 여봐 따티 티는 Mutushibayanaya, Mutushia last Hindu. Tati Tunje Yahuji, Ansoba Giorwa, Tatanzo, Chikandis Damirsena, Tatazuk, Jizati Yorwa, Jizati Nata, and so Tatarishanzo, Ting Diki, Tati, Chi Chanyung Kadanzi Yorwa, Tati Anne Polo Tobranda, Polon Judan, Tranaji Anne, Janyam Gendoti, Chanyum Kamasak Yorwa, Ko Yatrisha, Tatu Yunganzuchi, Chamasuda, Chambumaru Yorwa, Tati Sati, the Marchi Dikti. 만능지 여러와 안탈라테지 드르지즈긴도와 안탄주이나지 연진사조 뜻당아조 페반 잠링 기타지 얼음지 여러와 결갑 소소조하 기타지 잠링 토라 얼음지 여러와 뜻다 참아진진지 아니 군조 기타지 조정디 기타 좀지 여휴지 안서바 지지 여러와 드르지 담도지 여러도
1: 아 레옹 다 그러나조 안게디 다 야직 추고 고이도기 차진이 가르고미디 덴데스리르와
0: 좋아 차진이
1: 나오 단도 모티네 달로 규주 나로리아 달로기 덴투르티 타페 덴투르 쳬베 규림 나라야 덴투르기 초부라지다 데보라지 당나시 직 가르고르 메바 때문 첨부 용약이 지도냐 규주 망부 쳬샤 저래디 가르쳐도 쓰는 다직 미지부자야 저러와
2: 어
1: 미지부자베 거리아 뭐마이나 강제 볼로 당진기 쇼예기 기기드네 지그르와 지디 다 파나리아 계시 제보 잡야디 쇼 유용기 포기 타디기 수대 미직 제보 잡야이나 다 고란편에 수 디파도 용야라 상매 국제 두주디 국제 대고 오로 대야 다르기 대 믹세 대 균도 가르탄도스나 소수 타니세 타디 타가라네 람자 칠레 퇴고야 다다 제보 잡야기 단당하나 직 매베디 카라 앙자디 야자야기 고 정부 주바 니 남나 자타베 제라 람자 소소단 타니세 타디 디네 파 퇴고야 아니 계시 마태바이나 제보잡이야기 미지어로바 사바야 자니 미치 디 까마직 제바제제 자주금도 덴덴디 까마직이 나로려야 디 십제 까마직 딱다 요한데 메디 덴비나 덴데 티베만도야 덴드롱에서 잡에나라 용고마르바
2: 덴베나
1: 자샤나 폴로틱 사바지 제보잡이야 제바 고축제를 폴로틱 모티 고축고이나 아니 계시 폴로티 직기네 참마체바 덴데 제 규릉부 되나 아니 정말 망벌어버려
2: 딱디르바야 저주서바 까마지나 고대로
1: 좋아
2: 주민만 그랬으나 제보겐
1: 마법 니디 계시 가르고르 제제 가르체 주인을 보게 소소단 타니 세틱 되네 마태면 보이나 아니 람사 야 자니게 미디야 까마지 제베제
2: 제베제
1: 어디 데
2: 까마지 버로리야 아니 미주게 제규르
1: 좋아
0: 다디디 다단다 젠도 제레 디손데 이네 젠도 답 펜세슨 파지글로 다직 도르레 오브 야다 데 답주드레 다야니 네
1: 젠도 그 해봐
0: 제 젠도 초보 있는 애 자원이네 요마
1: 좋아
0: 참고 감자는 되어로
1: 자니가
0: 감사자야다 밤에 감사 보여야지
1: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최근 DJ 단돌에 팀 멤버들한테 매주 포배 제리야 아니 유재바 카지 살에 예제 대로 와서 두주 나타났다 딘데가비야야 신지베 다 매주 포배 루미데야 다 지금 멘드 미나 깨당고 두게스 깨지 지도 와 아니 계시 땅고 슬러비나 람자야 멘드 미나 야 주제라 대야 시대기 딱제 지그로 봐 딱제 제 계시 교인 첨부 매바 차시잖아 람자 계시 야 많아 보이나 멘드 미나 디야 계시 디나

0: 我们这里切入当然了，但是威尔是他跟那些民族人女的，他这个特别忙不是当街，他来镇土的那边铁外的当用的铁外的那得来用压力啊，这人得切入一下。他现在我们这边的，因为这个操作出现不多，是吧？像像云南那边的，是吧？现在，你和那农民这个去搞来看去，去科室修复对方。对对，也他们合作这样。学长，他当然学这有，这镇土的对接，他们女婿子女给也用了哒，镇土的面接，他们出去的，对给也用了呀。那北京市人给镇土干接了呀，他们送去。
1: 你去通亚当耶，苏家去去去这个多。那你第一样的做的第二下，今年忽然这样，第八拉里亚，刚么送天拿了的样样，大家当然有了吧？大家给当姐，你样子变焦个人，当大的这是外给天的样，什么当有事嘞？
2: 啊，有事，有事，有事，
1: 那我这里下。
2: 今年还是说那，他定给还是说这民风别给这样做了呀？那他的AI拉索去是吧？
1: 哦，
2: 别啥给人家拉走嘛呗？嗯，现在还是别去写的。
1: 现在，他的第二下，真都给他，你东给现在不就了吧？第一
0: 第一，我们这里切入当然的下。
1: 对，那是。第一，我们这里切入当然，可是呢，他，第一呢了呀，他的占领铺盖刚才剥落，镇土了，收割给绿色不切，他怎样给收割呀？嗯，这没收到，他等于在不是老些么子。第，切接了呀，绿色不没人，我的仓马的切接，他的镇土这边主人能俺们都切接，他这个路给给，他这个得做呀，他这路给，他的，我们都要给绿色撇切接，铁外给他这个长下的当用用呀，给他这个切实了下。那你，他个那些，他的，俺们都要切接了呀。
2: 年轻拒绝点过了吧？俺对跟这前面，你做仓嘛，你三弟给鼓励去，俺这边姐姐点下。俺对节目就是他的冷面给他的第一来对上的，俺对节目就是他的本来想说俺的卢卡库星是吧？是吧？那没钱不？他不让没钱不罗的，结果钱不钱，都就是五度我钱不钱，五百多多多，你对上的。俺呢，俺对节目就是菜市的，说说的，别给接送的，第一个，关键你个。 바로기 받아들 차이 되고 와 그죠? 안 되시도 저는 코로나 마전에 또 첨부 첨부 봉쇄도 좀 봐 고여 봐 윤대선에 진짜 이제 된 적이 딱딱 안 되지 봐 저기도 와 그죠? 안 되시도 저는 코로나 마전에 또 첨부 첨부 봉쇄도 좀 봐 고여 봐 윤대선에 진짜 이제 된 적이 딱딱 안 되지 봐 저기도 와 그죠? 안 되시도 저는 코로나 마전에 또 첨부 첨부 봉쇄도 좀 봐 고여 봐 윤대선에 진짜 이제 된 적이 딱딱 안 되지 봐 저기도 와 그죠? 안 되시도 저는 코로나 마전에 또 첨부 첨부 봉쇄도 좀 봐 고여 봐 윤대선에 진짜 이제 된 적이 딱딱 안 되지 봐 저기도 와 그죠? 안 되시도 저는 코로 다 개발 용타 줘야지.
1: 당연한 시간에 볼로직 주위만 주고 거디야. 이 볼론 레때 제리 따야지 또 갈. 볼로 가시 강기 작은 티제 마사디 티칸 딱다 사제르디 나란조 미게 소소 데비는 타마 줘야 되지. 다 라제디 주 타치.
2: 라제 디야 뻬마지 베 라제 약보. 나랑원에 셰스는 나랑 인글랜 믹세 가보 연결되는 선사. 다 디 볼로 티네 요마유디 예스메. 선사 다리 볼로 놀로리야 군주 전세계 정보 드레스루제 볼로 틱 틱다 볼로니게 펜주 고란주 주고 고란게 카드가 요자 다 딥베드 장샤디 야포시라도
1: 쓴 레리 레리 디 거세디 이니 제라 야베 섬지 잡지 이게다 까 공마야 저메일이야 어디 페이지 단지라 아니 정확히 브라스
0: 오늘 벤조라 기랑 송야 딱 다가라도 와 근데 그래서 이 거세도 좀 호탕아 된 나라래 저메타 그래서 니홍기 진도디 진짜 봐 그래서 봐 그래서 알레니아리아 호나조 어 저메기 좀츠이 그냥 시바체 송아
1: 시단시다
0: 어 아니 그래서 호프 간데 뭐야 한다 그래서 니홍기 좀디 틱 그래서 차가 유제 다가지 녹셔도 좀 봐 오늘 나도 저메 주가 송네 항상 훔토고 소송
1: 다디
0: 락제도 무슨네 예
2: 미치게 되는 거 같네
1: 리미직 때도 다가라 가리인 바데 다가라
0: 지르셔서 어디 장대전 시간 오네 야우도 다데
1: 리샤 나릴 더 고는 하나 주다 직 탈료 점링 분배 강제 블루 틴트로가 나로려 다직 록스요기 테네 줄주 가르치 유미다 다가나시 줄주 티게 제제 다직 믹스에게 내주 사바 가르 되미 고리아 소스 삼주스 내들이 쉬브로 발
3: 리라
1: 라온 더 하나 주 탈료 점링 분배 강제 블루 틴트로기 다 록스 사바다 다가나시 디테기 세티디 덴데르시아나
3: 리라
1: 리라

0: 생활이 광도 센터버디니 성주로 근대 군중 시비 치리리잖아 사드 강제 보루 인숙비 점링 분비 강제 보로링 시비 미세키 낭튼키 되제듯이 낭튼키 매제디 성인키 성주로 근대 군중 시비 리잖아 모두 처리 시비 투도도 생신한 주로 가수비 생활이 팅디 배종 농진이 내공 표계 농진기 성주로 근대 군중 시비 리잖디 순장 다가셔기니 내제디 좀지 이긴 그룹 몽게블라탕 시비를 친구 남기니 니모트링라탕 부산점들라 니시 등기
1: 谈的你毕竟起去做你就自己打打日。

0: 에센나
1: 나란들레테나 슝게 토포 세니올 부투에토스 단단단단시 요한베 테시민투 슈게케 텐들라타 겐다오르실라리젠 리투타 쿠술 투자나 아니 지난주 시큐 벨레젠은 기출레레나 나슈나메와 인다베슬레나 슈추바토체 아니 난드니야 포니티 섭적 섭적을 켜보아레 아니 말레 터신제보다 다체 부숨 직숨 된두요메 대시민도 슈 이켈라키난도 쿨레 카스슈 아
0: 네세 님튼주라라 민체피바 터제나 슈 인슈덴제보
1: 로 쿠술 투테나지
0: 那三农村，我们村里现在吃这些呗，朋友是呗，送些的，嗯，看了声音吵不吵的，一边到我吃啦，他心思那一边迷茫。

0: 안다 아주란제 되네 아주 기도마제 아주 양지 설라제 제바 드는 아주 바선제 된 더더 실라제 된데라제 릭다 자데비 디 아주 때마 도만라 된 그런라 부예인
1: 네세 터치
0: 되네 담슈신 우무상 괜히 동조 그 아주 쓰리 양지 부예인
1: 네세
0: ten kongi sanda chogu doji teri le buwe yin le
1: nese
0: a chogu doji teri kora langu cheta tangi ma gomu nga ma linde sokdui tangu tangi obu ten denja tol tosu nang shue yin le
1: nese lo
0: ten lesa shubo nga oda sunambi da loka ting lafiba jingma gile da rinpu shubo pomme ma di teta doma da shigatari oba tenzi panda da kundule buwe yinle
1: nese lo
0: ten jangdi deyin shubwe aji penda da ten aji lakdindu kundule buwe yinle
1: nese
0: ten aji lui danga le
1: no, sunsen hal chaji na yun la
0: ten di la dan nyam sanji
1: nese lo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라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탈수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쪽진 긍중토 동금이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쳐유고
1: 르가르카위 종키 뉴주탕
0: 르지유고르니에탕니에쳐균
1: 르좀스탕 쿵루모차르지
0: 르세양기다르균디킬
1: 니초유고르
0: 니초유고르

0: 치게르 슈베 퓨리 빈드 남바타 점린 사초 카기 퓨게 롱친 생게 랭게 공감사 단달랭게 추 생고 초베 리첸디니 편종 롱친 년친 리콘기 치초 퓨게 리첸 중국 편종기 낭세 리첸 내초 유고 리첸신 나남초 응르귄신 내초 유고 리첸나 편종 총와 가주치 나 리첸 조경 슈케 메마 좀기 싱글링게 팅상 강종 사투 사초 강사를 이어투기 배발신 미남가 모팅팅기 준신타 천도 남발자외 매도기 최주신 남시 야구티급 단둔디 자주 우르신투 최배 총키네 마튼디 仍穷看不起 최토 조난 박피피 조환용류 체발조켄 미하자 망부요신 피부세 사천원에 타니스네 셰비기는 하세니 홀키 뚜룬타 딱지 초쇼소라 티게 켄덴키 조선 능유도 피디 총세키 초완용료 체스 유브타 양타 링스네 셰브이나 닝체타 토가 시즈라 소소 내착젠타 이토원웨 정충캄키 리추 진종 용료 체바 조스 요시 만남소 능구 레가 탄초웨 치촌난 고코디 공예 쇠로 메베 미남기군의 셰브이나 투츠키 콤보치 첸난체 자주 우르신도 추베 총기네 마튼디 정충캄키 최토 조나 박피기 초완용료 난디 칠리 유고타 양나 낸제리아치 피토비이나 今年苏国片道约不谈一年新看起地谈里啊片道千不有行年初有国里前期拿了修片错谈切了片片仓面故事里一色拿若西修给谈特同切了片狗让人起重名托不谈来给谈君土蓝牌土扩为面谈将问说能够满意不拿若西修给马赛过年年初可把片不一年推谈那么滚土蓝牌起重主定价铁了引起托拿拿若西成归修给人他牌土你对推给撒切忙不行了差不跑在切入七年
1: Ribbon

0: 수 협자 접시 다세 변조 사비 구토 내베 표랑경종 하사총결 기사 투영 과장 소례 유골 구티 개급기 소례 유골 비등 딘시 최소 최도 시도 중화시나 표토 십제 땡키 총외 개급기 소례 유골 비등 딘시 벌식 인베 하세 변조 사비 구티 소례 김무천 켈레 피게 후타다네 가딘 더뷰 툰레 균체 매발 돕체 동화탄 로교탄 기신 지수 치료 당디 편제 응우세 되베 툰레 님두 교조 림신 차과 체네 링크위키 소레 유고로 유체 토웨 초수 피게 동교로 멍시 댐프시 딩유시 민가라 타세 변조 사비 쿠이토 유고탄 저와 유베 켈레 니슈 유시 소레 유고니 민남기 유고 툰코라 고알룬게 치료 송화탄 듀네 사투 툰베 유고기 타니에탄 Tunzeki number 70度, Yugo Chidan di Rilia, Zou Sole Nashul Dago Tan, Sole Rawar Dago, Sole Tunze Tungi Chibe Gurim Dago, Sole Rinetan, Shirila Nunglin Chibaso to Yoshi, Sole Yugo Pigge Donwati, Sole Tongila, Yugo Benjo Pigge Tan, Chogu Rimbor, Sunin Satu Jela, Ramdi Tobamase, Totun, Yugo Tunze, Nama Pinsum Toso Donwatan.
1: 突入三边迷茫茫错了所列给路具堂所列给人内所列牵制所列有这所贴了呀西多切狗七顿切有些平均成发边面冲到人内皮给切狗公司里明啊了非常用中所杂嘎波西丁图切不堂平均给中华人内军警堂贴点东局破顿数千年给客气南给公众朝不堂配图用钱与国瓦了给客给归路村别只要给瑞铁个与不利
0: 扩展切巴了学习别人类配给公司不习题你不信公司内线不电子地给给你去我三九国天气边面冲到所列与国天冷天用了呀用连天气切不信吞落两只别端电视人三九国天气罗马卡机日暮吃心不通话谈电子地给给三九国天了天人咱且咱们去去国天冷气天气借习近平电影有信换做你 平均日日六节六日内我将了用天气罗马下大事干脆接了你当家面交给罗罗两只罗年七当天对内如果我这些一个月进我就拿他空气母体三九国天了咋个了过一点就你咋个了日暮吃我谈这个面巾咋个了日暮吃我一呢该有给我说天干吃呢就有些一年咋个了过一点就你说马当可能过一点过个月
1: 天天过个月谈，天天七十八六七天呢，过一家过个月些。过日日给生产车，放心别打木谈着玩了，说不就一条特别有马些。说了，如果冷天气，实际你不听呢，中华咋个了？说在季节别日看起些。中国陆续拓宽别，那为咋些呢？多些人们退热盘空调超个月里节，就六月内你热盘去。
0: 咱个有这个路据，电子地基给，虽然特别困难，没准难度。实际送不提呢，中华普瑞给干预金库一百趟，提个了，北面抢到公司团结前边，咱个拿出直属签约时，电子地基给三九国天了送罢了，俺去中华咱个趟，瑞铁干预所在给孟西托。
1: 今年托苏叶三雪堂标个堂雪给职业给入不九千钱白，咱个新旧三笔签约。第九七周年，职业给瑞铁一百堂，天天钞票三套堂，票给孟超给超二堂，这话腾色又不稀人了。钞票三套穿起人心给说起，职业给入不两年前年说不稀人。职业给瑞铁个月年，钞票三套困难又不稀人白，票给人内给开去什么？电源节目之难度。

초모랑메 유고외 가스 채무니 변종원 시즈 총결 팅즈종 저시 좀 상토 유진 님은 천루급기 초모랑메 진종타 채무 가초러 다켄 유고와 집단 제비기는 정말 가스 채무티 저구 중간토 두구여시 너나기 집에 레베 저구 창문이 초모랑메 더비 투모 모인베 진종시토 교육시 탈로로 니슈접된 레베 댄세니 저시 좀 상 가롱 총주네 인신 콩키 가스 채무로 저구 중간년에 로주잠 조구여시 콩키 선교구에 현라 등원 유고와 티갈 유고 체발 리그 유비인에 니지 차긴 약부 매부타 니네르 디네 로동구구 요제라 통추야 룸부 장부네 랭구구 요리지 송요시 유고 리지 피케 침부탄 듄네 조문랑매 유고외 가스 채무 직체 균체 매바 레수치네 다차 추가라타 로치 유부탄 첸돔 랑콜타 소룸 우체 직조 제유 마세 대통 즉지 총칸타 차간 즉시 칸제 창무 요시 저구 낭도 인부 인네 주송 요체 요리라 캉부야 첸덴 캉부타 미직 되칸소 솝더 민저와 구이치 체요시 유고키 용부 마우스 침부탄 쳇지 덴진 김기 초외 추체야 원세 되베 야르친 요시 덴진기 저구 종 칸기 카트도 유베 종 칸티 진단니 제로 니돈 갸미 뉴시 정니 로로 편종 레리 락제 로블린의 퇴배 저시 처린시 저시 처린기 선교구에 견라 네 유고와 태외 망와 산에 되게 망수타 조문랑매 지유 세제 지세 옆토베 호춘 지구유 지송요시 저시 좀상키 진동 구지 실송 조문랑매 유고외 가스 침에 저구 중한 창마 상티 종족민자외 신조 망초 인일경 토탐 지구유타 로지 진도 송번에 저구 폽디 진도 주베 발 레니 지구요시 저구 중한키 용범네 차세지 총추 냠디 변조를 샤네 권짐 제도 주디 유고 툰레기 조문랑매 덕기 신조 망초 태외 망와 템부터버 지구요시

0: 俺身边的地基生可真是是呢，青藏青砖，这临时的用啊，你当没完了，适当的差不多就没吧。平时青砖团呢，俺们多，所以就用的地基做的生意多。
1: 我谈个村庄是呢，俺地基确实也是。
0: 他是基座头的地基设的，可是呢，就考虑你的，对你那座有了吧？但俺来我呢，拆什么地基设的，可是呢，他是可是草也不有吧？ 东亚也会有吧，西亚也会有吧，昆阳也会有吧。我的地拆迁地界总比伊呢，你说的地界也没得，说是草图多。那第一个，他晓得，哦，基座的偏界的俺单蛮多，亚的都都开始呢。哦，徐林南拆迁完呢，拆迁那个，哦，松溪庄古多，他晓得，昆阳的乌鸡窝的开始呢，芒果就草也不拆迁，徐林南南果有吧，荔湾有吧，哦，嗯，金章青墩有吧，俺现在基座头了。
2: 초보처럼 망고 입어 뒤에 그래서 디디 문제는 그냥 다시 주는 난 따와디 망고 도스 어 디디 세야 돼 조 그래서 처음 나와요 결국 한다 초시 사들이 초시 사들이 미스 기분 하고 그래 시엔 그래서 삼단일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남감을
3: 네 디디 저기 때 시에 제초 그 전달다 나한테

singilenge ningchi chongki ni phyrangyong chongki shalu chamtha yolongjang bu mekyu du cha yu shacho chamdo tha changnechu nupta sono pasa hogoje tanje yubta ti shamwa tu ningchi tha mido meli gongbu gyamde zhe yu bo nangzong je zong du yubshi tumu mo yin be chupche ye jinyam che we rengchu yunchung tha chungxin dire namgongwa la jinggar chongpo yushin 경농당 초면 전종기 미남기 당화 왕미토 전발 체유 야갈 야수 체면 출롱기 슈킨 테베 긴키 디가라 야가시 신 군가 초와타 철추 용보 유베 신제 나서 이거 역시 보우당 루나 저유서라 경외기 튕콩 피송 초고 역시 보우종니 변종 실크기 히말라야 리규타 년천 당리 리규기 전참 소니 유지 전염 토체 지치 니동 학점리 생기 매부타 펄룬 장부타 이웅 장부니 디귀 투교디 장부니부 탕매 구토 지지 점린 토기 초롱 체모 앙 탕보 열롱 장부 초롱

0: Tini, Kengi Pun Jung Yi. Tini, Migi Nichola.
1: Tinali Chinsan, Tangamzu, Nang Chudung Chile, Anne Berg Jabo, Jeba, Jungzumbo. Jungzumbo put in Shatinat Chatis. 送药的，送药的大概职工怎么的，假如老王你等的打针这边给告诉了，哎，老王给等的职工怎么对策结束了，啊，靠个职工怎么给他做么事，哎，那你我不给他说不送这个麻的很，但起码让老王给哎，累积的那个就摘下来用，觉得等的啊，怕他不就匆忙用到这一点，没到二十年，那上网上的打发等的钱呢，不得从啥下言论，言道理追起来了，是的。
2: 对，最近的那，我这家吃家有了意思，家吃啥的，老汉家有啥啥些就要不着啊，反正啊，那些工人们是啥些得了，很牛买啊，等到几了搞不掉的是，娘吃娘不有了主要是，伢吃啥的，我这公婆讲到家就给，娘吃啥不就了，起码的是，啊，下阵找顿去都不有人家了是，啊，下阵大哥可我给他，别个家那个吃顿的职工早的，那个啊，怕他不就等没觉得的青头人多啊，那等等的大哥。
1: 보면은 되는 좀 용발했어요. 어 드니스 히즌도. 아 드니스 히즌도 다 샤트 되는 아니 샤트 보이는 집에 있나 자체 보이는 집에 거기 미소속에 히즌 남이라 들이다. 가시게 샤트 보이는 집에서 가시게 자체 보이는 집에서. 당 언제 날에 어 등장이 시도적이 되네. 어 감문노래 어 자체 사대 어 보이는 집에 들이다. 이 안에 가서 백을 넣어 주지 않아 가 돌래. 뭐 저래 양 샤트 대 보이는 집에 어디다. 보면 사실 되게 멍청하게 샤트 사대다. 보이래 집마킬링 거래. 데코 마을레온들레이나 동포 가능서서 사셨던데 아 단위 안으로 되는 아주 충도서도 공룡 주세요. 농파들 민 공룡 주세요 거래. 공룡서는 다 배입 된다래. 다코 이 샤트 다코 빠져진 것도 다 자제지 파다 자제지 그러나 다 집마

생활행기 신부니 퓨리 만족의 초에 최토 미도 미룸의 코제 시기진 표도 신부 피주 지경기 미하장 망부 유바탕 지단 체부이면 미장 미룸의 조제 토토 신부 나조 통주 유바진 하바토 신부로 피주 지경 하장 망부 유 표기 시치나 强巴 치나 모차 强巴 샤나 닝지 强巴 암자 난게 신부로 이나 가발라 시 쿠요진 시지 티토니 퓨리 망조츠 신부로 렌이게 제조라 차샤디 소타 티머신 류타 체미비바 춘구 여바진 디링키 미에조 유고 레체나 표게 닝지 총기 저유종 콘소 튜비 신부게 릭타 신키 규제 최단 소단 提醒他说：“我最熟悉你。”

생기는게 티링키 내초 유고 리첸 순참 당하시거든. 리첸 십시 천군 난캔 최대변조 라타 조경 슈켄 민주네 생계기 안초 리첸티 센시 남바 토체나 슈거인라 계시 셈보보 캐랑 키퍼 유투 유고 내제 슈세 작전 내 개발 젠타 유고 키 최고 믹세젠 야는 유고 키 신지소 유비는 이토도 군네 내초 유고 시베 리첸리아 구피교 그 슈거인 생계네 무투디 디그친람 키 리첸 신다 센난 유쇼

0: 迪克尔尼，培种农村年轻员工，培养农村人。
1: 尊重他，农村对。
2: 尊重他，农村对吧？
1: 作为普及两年为尊重对的第二期，我们苏格兰马尔辛图，米切尔英莱对卡尔冲，
3: 恰恰白马党从别，总是固执对目的。新开超过两个区，眼望级别四十步。
1: 尊重他，农村对开了。
3: 尊重他，农村对开。
4: 杂志上点别新开两个公刊上，当地推介农村基地产能，普及选举总开嘛，你们偏多垃圾。教育给他呢怎么的？总把不标准看呢，标准认为尊重人质。中目不是不是，偏弄呢覆盖度不均等宗旨。杨俊杰学就应别先学一学。天天天杰几年那么多表演呢？中目不是别尊重给刘年学这个不提音。三个人杰，我了尊重第一宗看嘛，你们偏到哪去搞我这多丢学呢？你们偏到哪呢？假如切东古杰端出团结落入十个字儿，够冲不的。平常每日录音，建议参加给建议大众同总理政治的团结。鲁迅总理录音给选举总部部习主席政治厅接班录像那块拼命预备。你们偏多垃圾，他的平常年日插班看图，吃了耐心预备的。空气大牌的插班党绝对不能做托，建议给他呢陆总堂尊重说，总理争取忙不拼命预备。陆总堂尊重确实讲开些些。我其实比准能用也不是，中目不识别怎么种地，教育给爸妈听呢？空气记录年度年落呢，怎么个做不的？突然落家人了，我其实说句听嘛，运气记录年度就落了，怎么不比准看呢？我说不准能行，中目不识别怎么种地？平常呢，培育了不够书记，记录年度中年落了，平常培育别人比准看呢？我说不准吃不是，中目不识别怎么种地呢？中国首席参谋局长郭一切积极培育苏南北出外内党，运送三千多村新，培育目击给来往了，土库鲁七县再度准备增重配套全国行动。推广设备培育安有人路给争取开进是经营不体验，不准准备前进，培育增多马赛，家用给全都样，年差七七的开不得，建立起干的，我举给每多托干新都忙不重新。假期萝卜表出度拍着还将三不识团呢，总了高位选举忙表面对参与了全党全民时，下面听见呢，票给选举总看嘛，你们偏到哪几给一个团呢？怎么的？票弄呢？票给度拍全党总之，杨俊杰选别尊重人车，如目不识别刘年秀这个不提三软呢？
5: 王秋奇他日若听着前边，不哪几个听人家选举有样？可年初期巨人得计了巨蟹七度，他日给苍天狼王九奇女把其他天出速极度前进，平面给一面给没给让了大娃儿扩改样，得计呢交给该只次个些呢广阔的天性没一半，莫让给深处有间隙因，不拉给其他的孙那样得计呢稳住了一切颠不绝了，他呢稳住没呢？不拉给从家没多久电梯银巴样一起去。
4: 他的温州啦隔天全部送葬俺就空了托级领事也不修给个多。得记给不拉了恰婆婆扛修的递给前面。
5: 呵呵是不拉给隔着那空年差用。
4: 让给钱呢托级领事肯定是修的。
5: 可没嫌给三天我女别那么久给他呢吃。
4: 前阵子，空了他家满当安的卡开药嘛的，土地利息肯定是收不着。
5: 不拉几，今吃马菜外，缺狗提了，得几江面上。
4: 空了卡里等个面包，俺肯定是新个的，之前的让新个月初。
5: 不拉几，总当面包去了。
4: 既然卡里难算，谈到要不预警预警了，难算就是差数。阿几说了几多？俺们现在没盯着时间。
5: 普拉基唐多得意了念过往怎么些阴谋， 계제 칸에 퇴만이라 콩주 매지 바로와 균네 잠불 쉬미도 나탑두부 가주의 연하양 미시엔단 창불직난 창동 초겐식인 교랑 콜라뛰어다 뮤망부 가주의 연하양 코다냠두 창불직난 창토겐 요아마리 대개 시에마잘 공네 불라 교바기 교타 유바체나 다리 원주기 로아친보 제딘인바마세 원주기 감기 미텐주 원주라 뭐가 치다르 치바 근뉴스 통신 계시 원주기 창통기 유나 미텐주 창가시싱은 원주당 창불직능 창통이 임발레 대단히 고랑기 준수 제배 계좌 통미 양리 더두 무튜네 시에나 촉주 초메바 탱직 용주 임바 대기기 신배 쪽지 띵기 뉴테다 양갸라 구주기 공매낭 루디 그 뒤도 변디 땅 군이 슈주 매발 결배지 대기 창강기 디니기 차통기 당불리바디니 군이라 둠지 제로수 용화 당자신 대기기 격부 전부로 차진바치니 불아직부 초초비리샤 불아니 모기당 레지 신두 서비에 미식인바티 포뮤 지통 고쇠바니 숭 감투 아침 매발 뒤뉴 매발 사과도 그 모자 땅내 견진 시두 아직 망부식 출력하네 코 간두달 제도 죽기휴 그 샬라 조세나 아직 텐주 누블러조 셀 매표이바다 타나 랑이 퇴자당 통자 첨부 인삼케 생기 세로와 대장 불라기 로가 숭장치 왠디 대기니 텐주당 면자와 군이 초와 냠도 깨워네 겐다 중림신도 대기기 랑규응앙 chemji yungdab chinyun tenhe me. Pula loa liptu sharkya chakandu chimbara eku maguyang. Loa yungwa tigarang chawa sangbushi yinbe toa. Samtun chubye jona pindua chiba te toa nega. Halam chawa chu meba shimbe. Eku chizu la namgundar geja mangbu me shukya. Simgi dingdu gachupi. Pe samtun nang kisan ragbe ngiki rangki changyen chir limbar tozu gu nyamne ngangyu hajan rinbu gu ne de. Halam sagur ni zam songji, eku yanggyar chagam ngwane, lagba dar chukchu ngang rangki sengsin suwe kwe kichwe ne chagam surge ma tize. Tari chagam nyebe kwe ninga lingling parxin, kwe rinba shiri che ne chagam jiwe re kache wata. Sab-sab ngang, lakbar yun-ring nyarwe, ji dikdi yueba chorwa na. Tema nidu lo sim lue shikshi chongdi, shishu yugu dune jakam ki kipchi. Pula dang degi war churi chi yun ringbu ma chung war. Tari laryang pula ki rengu ngang gajashi. Tendi, chamdun yung ri ma yinbar. Nezu pike juzu kwayi samyu le debi ma shu rang shu chung. 불라기 토치치 슈에 창숨 강켄네 갈항랑앙 장켄루와르 침바나 콜랑뉴야켄 총바띠 대메벌 사설 친수세와다 거두 로용미 신켄미 불라기 니시 뛰머 친강 렌치고 짱짱 레마 튜베 고 난자랑네 대기르 창부슈그투 쿄랑기 유든캉네 야와인스 셰마르베 다다 양총베라네 야와인스 카르스 유아레 쿄랑기 계속 장부 쉬기 요래 뭐래? 내 얼굴 건져서 쉬래. 불라기 세부 세배 더기 항상 다주. 쿄기 준세바 계속 얼굴 캐나? 쿄랑 러식당 건져 용기래. 얼굴로 삼시 첨부 세바 자외 더기기 계속티 등을 토 소소로 세바 식시. 불라 로마용 콩라 면 죽제 하장 망부식 삼초 치용야. 다제 대자와 삼주 진우매 다자모 뇌내 직신 작발규 미디라 랑기 균을 연체 용류 팀자 임바다 콜라 예치 꼭다 차부 팀자체 그 뇌야로에 대해 머루 망부 팀자체네 뇌흉내 야로와 인스 공고동 퓨듀 초아현다기 태라 그 랑라 공고당 매바 갤린 체다르 체두 디듀 로직 투시 참마 가돈 정도 뒤지 인스 코랑 오메 시기 타둔 Tidu kari shenmin shuen mugo. Tanda nezu la ce du, takju qitab cui gubi li, geja chomeba xie jie, rangi norzui di, ka doksa ma cui xie. rangi zui bai chang di xinbu mei jang rangi tungju rei si tangbu bai la yuari. Ne zui di nga rei gengi chung zang, nga rang rangi takju che chok. Nga la ngui ya geng di ka tian ci la neba che geng shik yinbar nga ye che yu.
4: Pu la ki rang kyu ngang genchik kuruwe namgyur shik di. Tue zui ki cha wa ta da che du juk di. Agu ci ring so su sambar cip xin du qenbu yin nyan bai chang geng ki tun shik di yinmu cho mi ki cho wai nang. Mitsu chenshi ki nangne kalil la jebar kyuru. Tedar jebati ugu tsirin ki namshi shionbar che. Kyo nitsu ngoma ha koji, nimo nime wadu inangra, tsemu meki nangdu inangra, shabgul la jowe lamdu inangra, tuen te te yishib chenzam jongyongme. Tuen te genbe degi dang pula kimne chitru che na, rangni ki cinju la genyo gyuken xianxik cui gubada. Yi dun chokbe mixik cui war le labu kane yu. Masi ne chong cui mi mangbu demu degu gu ne de yu. Kesi tuan ti genbe degi dang bu la ka chen na tine dikba sakba rang ri la. Changgen ju yuebe wang tu dang na yang dikba tinja degdab me. Le la gyun na yu dab me. Masi ne rangni na ge simbe. Ninchik kubzamiyang kirwa mebar jikdin dine kiku. Yuzi tamche guju chidar chiminti tamar degi gi wang yinbi ngachir keba jiyu. Rangki nyungwe toani tuanti aku se takju duki yunayang. Koi semnang nangmi du jua tuki me. Dini sosu giwi cowa yinbi.

0: 베나 남양 겐디에 담데 타르웨 급식메 초아 넘근 따르 라스 중화다 불하기 튠진 죽기 인스 묘자 메롱와 코탕 빈기 니기 차강기 총 캬초 디갸버 치지 베기기 김례 체네데 어군이 나르신 이 문에데 치추네 데나 탐지에 킹자 중화다 나야 미소스 로심니 착바 체프 와기 증추다르 신자 용탑메 랑이 창켄기 랭게 츠네 타르송냠케 어구치링기 딱바르 총바티 카르송 카르유 제주 제발 대화다 그 샵콜라 균장네 조웨 미유체가니 균다티 내주자 트리시 창켄기 랭가 총지 대기기 불라라 이치치 미표바르 굴라 mē tājā tōngmār nāngshīn zēgē zhōnāng kōnē yīng lē cū nē mē tūy bār. Pū lā tē bū mī tī rī lē tōg sūn tēmbū mā chē nā yōng tēp mē bē ngūn zīn chē. Pū lā kī sēm zhōn tē nām gyōn tāng tēn nē mē zhā wār. Tuān xīn zhūb jū mē bē mā yīn lā, nīng kāng pū mē tār lē gā zēg zī chē nē dē kū chūng wē kāng mā yīn bār. Kū sēm zhōn tē dē kī kī chū guā nē chūng wā tē. Yūn shēng bū tīn zhā sōng nā yāng, 대기기 최고한테니 모랑기 넘규르 장슈슈 대당자와 디디철규 떼네 메바지 김미춘이 샘바슈슈니 빈기시 뭐니 김태 공미 인버자라 양니 네급 뛰겐기 전부 식당야 자외 메 김태 동해 님크르 제규메 메 까브리 푸총조 첸기 유메 삼로 야부식 동투 푸총조 담메와 제와 대자 메바다 메강 삼로 띵서부 동김메 진네 윤링 송웨 메지모 겐바티니 강도 유메강 신답체 게시 몰라 샘종 첨부식 두세나 테니 총결 난기 포모 대달에 중화띠 근그 초보망부 틴자 양양 제와 대달라 다취 디취메 샘네 젠 텐조 메기바 용라와다 로심 메기베 미 묘신 롱니 치슈 임바르딘 생자기 초와량 묘신 롱기시 대기 김기 묘신 티니 불라다 빈기 키라 롱쿠키 푸총조르 윤정부 대비 빈기 가동 정탄 제네 내비 생기 총조르 립지 지식 통나야 참나 깨와다 지식 통나야 티 이완 초기휴 통면 투수 불라기 묘 체단 티라 그 초난 지경 틴저시야 근데 윤신 부 송지 마가와 첸부지 틴이 차가난 차통케 망부 메바다 빈기기 넘근 따라 고카르 데네 종 지켄 틴조로 믿기 기수시 산이 졸부 딘저 차샤 쥐기 개 먹이 가르치게 빈기기 불라기 개체난 마뒤바 치바 촌네 뇽도아 카뷰 직수르기 창만나 착자 랭이 숨잠 채바다. 치니 깨졸기 자식 퇴바나 모 두지르 가외 창마줄디 치르 주니 치. 치이 깨졸기 자 메발 줄바다. 떠룩자겐소 톤나야 빈기 더둥로아 마요. 디투 차가난 차창통월 용켄 림기 망두치바다. 불하기 고카라 빈기 베발치. 빈기기 창통겐라 창루지 나리양치르 두지치두 불라기 몰라 등미 직수중화식대 빈기 중세자네 특지식랑디 쪽지 강충두치
1: 권전러 수자슈시
0: 불라기 동나부띠 빈기기 레마록바라 차담켄네 차루
2: 아차차차차
0: 빈기기 차통겐기 동라띠니 대비 차수마 차보 그 락베 띵도 쉬네 깽엔 쉬어 빙기 챔바 마니 공도 몰라 잠자 착자 차고 시켜왔다 잠베 띵도 조문에 빠치세 불라기 나루 차고 좋아신 총시바 그 자식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치베 치도 영이 타월키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족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다운아 드드 강루식이 고대도 가렸으나 10배 된다래 빼나가도 두균 탁바드스르와라 탁바드스르도나 탁배 징바디 탁바디 쩌바딘데 지라 코와르와라 다리대 가르시에 와르스나 다리대야이나 티제기 토안에 집에 흉룩타 근데 쟤네 티루소라 쩌와 티루소라 펌네 얘네 되남 제구미기 콜라 숭베 당아 때문에 딘데지글라 고고요아래 오나 티제 두즈라 돈바 아시베 돈지 두가라 돈디에 차와데 디 차와디 투숨도 근데 됐으나 거워 담아 담 응원 나나도 돈 마사 돈 거워 담아사 담 투숨도 딘데 와라 다오나 담이네데 도미네데 디 튼다디 카레스나 튼다디 살랍달라나도 로파 로바 야마나 포워 사다다다나 댄 댄바 시소그 튼다리 니르 다 가르시에 와서나 담가 댄바 담가 시엠바 시서더부 체베이나 담가 숭바 디 튼다리 제자 치수제베 슝테다 루알라 치루소알라 컨데스 법제 퇴남제 구민기 골기 랑자 럽자 루아 당마딘데 댐바 인자 치제 주주라 동바시베 민장딘데 지쇠와레 공도아 모두 송스마 능신 치제 주주라 동베 거블 야이나 자와라 치수 제베 참조남 중세 두바 연하야 테네 대신 자와 자세 강바 숨기 토하네 나돌라 떼낭바데 다오나 강바 숨부 디 튼다디 가르레스나 강바 당보 치수 제베 참조남 세디 가르스 세시에 제베레 토용 가르 때마도 베스나 치제기 람기 토하네 치베 슝탕 다가는 신기 두유기 땡주 다가능신기 퇴몽탕 퇴몽머윈배 리슝남라 스과래 리슝남라 다음은 근데 됐으나 직수제배 참조남숨으로 봐라 중태다기 남라야이나 치둥어지 참조와탕 퇴세와를 펜톡발 집에 채탕남이라 속과 망부두유바 남다지 중세세드 시에제 가르코아데스나 망부 뉴유바디 머메거바 임바디 세월체버와라 체장 망부 뉴유바 남다지 중세를 뉴버 유나야 대다기 공바 제시에 치베급라 컨데스 체고레스나 대다기 코든 제시에 치베급라 ngar sumjube gabla dai juzu tönji juzu sheba de nangshi chije thozo deshe chebe gabla ngundi chebe gabla tene tondobla kangye ba de nangshi jaje mochuwa thone de gures deshe chegre sumodwala tondobla kangye ba de nangshi jaje chije dige sangmalo kare chiglu swala ya pa de gures sumode 디난라야이나 단다 콩라 당안난라 때문에 강라 강톱기 파자외 나도 지강디 제시 지도 가르쳐버려 했으나 이기 윤대라 당외 니와 척바 다 대바 지지도 내바 나기 윤대 죄바 다 뜨바 퓨와 류기 테모 잔네 구자 퓨어서 구숨 구베 차체와 치토스 대시 치기와르바 디 대시 치두자네 치강딜라 튼도블라 유바 은데 무슨 마세와 대다 강아 강톱기 파자제 이는 아주 치강디 대시 체버와라 나오네 디 제두자네 디나라 치자 당다가 능신기 당달라 소바 망부 자제 강바 튼두 딘데치 난저 뜹디 텁람 딘데지글 딘제 대시 체버와라 배디능신 퇴몽탕 퇴몽모인바 두규기 댄즈 치수제배 강바 대다 대시 치두전에 텀럼 딘데지 규제 치제네 치배 슝태다 치루쏘라 펍제 이니 대시 치구레 숨으로와라
1: 생계남부초 공감상 Tanda Kinam Tse Sin Shimba Tini, Pen Jong Lung Jin Yin Chin Le Gong Pege Lung Jin Gi, Lung Jin Lop Chi Le Chen Shi. Le Jin Di Nang, Pen Jong Lop Da Che Mue Ge Gen Chi Mua Chi Lin Do Ji La Ni, Pe Gen Da Chui Ri Bie Kwa La Chi Di Nan Xin Yue Bie, Sin Na Yip Shu.
0: Sebrati Sheba Yina, Tixu Jebe Xiong Teda La, Nami Tang, Che So, Mangbu Du Yun Da Da Da Ji, Ala Jang Ruwa La, Chenbu Du Yuba Yina Yang, Teda Ge Gong Dun De She Chi Be Gop La, Ngar Sum Ju Be Gop Da Tang, Tuen Ji Juk Zu, Sheba Di Neng Xin, Ngoto Cheba Di Neng Xin, Tuen Dob La Kang Yuba Ti Neng Xin, Jia Je, Tixu Jebe Xiong Teda, 저네 얘는 머추 마노의 토안에 대시에 최고대 숨으로와라 디나 지제 주주라 동바 시바 지강 숨부디 고된들이 샤낭의 수역에 낭도디 있는 니바 년바보 조아승의 고네 동바 시바디 다 년바보 조아승의 고네 동바 시바디 년바보디 가지 리버 대당 대대외 리버 대 샘벌 친예게 강사 유도 줘라 코얼와라 예바보 조아 승외 권에 돈바 시벨 조아세 두가라 조아디 그게 코버다스는 가와라 소바 게발라 소바 조부 중화라 소바 기부 중화라 소바 시베 튼다들 와라 갑장 디나나 싱어세지 중머리 버워사다다 사기고 싱아싱 싱어세디 차외민리 차외민디 투숨디 컨데레스나 버워사다다 사기고 싱아싱 사다다 사기고 싱아싱 버워사다다 사기고 싱아사싱 시바디다데 다 오늘 디 튼디 카데레스나 투소 만 나장 쳬베 튼다데레 갑장 딘데지 송제 조의 댄제양 가르레스나 냠바보 조아 승어의 권에 동바시바 디급라 야이나 낭세기 이와 제제 냠바보 남기 조아디 윤싱제 땅아 땜바 치기 인시베 된 딘데지 세세 제제 모두 제제 야지 샘바보 남나 땡국 요르와라 등을토 냠바보 조아 승어의 권에 동바시바 딜라양 치닥 낭세 크시 지기 토네 숨버와라 제장 조아디 균싱 냥만나 균디 나 균디 장제 되네 가지 셈버버 남라 야이나 당아디 등기 인숨어데 나오나 딜라 치다기 낭세기 요와 유베이나 치다기 낭세 요와 강당 강요드베스나 딜랑 치다기 낭세 숨데 남가데 당부디 가데스나 진죽 매도 미룽와 땜바데 니바디 가데스나 진죽 신베 거버댐바레 숨바디 카데스나 퇴라 어베 추시에바 나바 딘데지 숨게 토안에 냠바보 도아승의 고네 동바 나와레 디나네 나도 치다게 난세 당보 진주 매도 미루와 땜바 디고라 야 모데 슈기예 진주 매도 미루와 땜바 시바 디나라 조의 댄제트 카데스나 진주기 개지 정신이 시에버다 진주기 개지 정신 시에바 양면나 진주 매도 미루와 땜베 급러 야이나 자와라 근데 송무드베스나 문주 여탄 매장룸 민시이기 강인라 닌지 여탄 숨지 여 얼리시레 강댄양 진죽 주부 머슝나 민신 조와 유미시 송제 七刚初级团呢进去

0: 양내 폐견에 개봉용 냠달 바르기 지결 중요. 니도 니세양으로 구역공기 총수 듄기 냠디 변조르기 송리를 용법 고르치 송동리 계신 대 속마마 조공리 개진이 주차추 망도 신유바시 하이닝 총기 황원 총대 등위 기운 장완다기 너는 구역공기 속바 직수기 남창티 유고와균 미팅 치 갸탄 숨주 소지라 니린 슈바타 구역공 난기 변조공위생 카기 림지 송리를 용법 고르 통주를 직타 지왕아 생유 중교는 안수 모두 구역공기 속바 직수기 폐기 동타 定时도 당년 안수 황완기 제대 변조를 타 제대 튜리기 안수 총셉 타르게라 뉴버 대회 약과 듄투바 제규 인치 송유 롱이징 저장기 직접 주지 지진핑 경학주 로라 댐보르 님테 튜모 조교를 기 배된 그 조준을 군디 딘디 당유 냠추 소간타 리소 롤레소 비춘기 냠뇨타 지단디 나지수 계급기 지위 초기 캡데 당유 신진 대용기 서구기 튕기 지진타 뒤마라 통주로 치진배 게림 숨레 겐니 뷰디 공비 개망도 나르베 딘도 진유 신진 대용기 종창면 서구기 튕기 지진타 고로 통주로 갤레 개와타 총기탄 총습기 총미용법 더뷰르기 해바디 니동 겸미니 줄류 직사 고추니 니동 니쌍류 직사 계지 바르 충도시니 총기탄 총습기 공비 나르베 튕주르 중화 싱진진베 시제 지비 십슈 세시 카야단 주미 직트기 카 고주 고추기 총기탄 총습기 해바 메버스베 지비 십슈 나르베 토님 중규 저장 싱진 피게탄 교주 우련 튜모 주교 군디 주의 주장 쉰바 장치 쉰기 롱아진 종업회신 저장기 롱아 땡게타 로숨라 미바 로리신 레드윈 야부 주바제기 랑지시르소 비디오 공비타 튜모 주교르기 비디오 퀴준교로 탁주 정신기 피림 튜교로 군디 당디 지소 링로 등럽진 시제 찬내 응교로 용화 제비 수념 대비 나바 응을라 튜모 제규 인신 우주 능유 장치 쉰기 만수의 공덕지마라 롱아진 종업아기 비디오 공비타 송지기 튜모 주교르기 비디오 퀴 주주 제비 차르고 듄니 사르드기 저장 주준 교수 동화타 저장기 캐주 대비 등럽진기 튜레 마라 주마타 레슈 응윤쇼기 탑주 락다르 딩섭진니 총계타 총습기 총미용법 판류 댐부 용화로 군디 동화 총계르 돕진타 총수타르기 냠지제 시지젠라 군디 동화타 총계타 총습사군 튼주르 공비기 추세 토로 동화 소기티 균퇴응항 슈기약바제 제티 개용기 니법시비 제토 겐지체무 쿠루페바타 레기 망잠 비토바제니 개용기 튜모 조교라 군디 동부에 문규 베튼 크이진르바 변병알레 야바체규로 배준체규 인시 송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 추 중국 중앙 첩시주의 윤례 의원 중앙 직위기 수지리 시희 제계님의 제주님 발언 河南土 덕심 나와시 공기 직침 십시를 덕심리 공기 시진핑기 투러사배 중국 캐주된배 지소진루기 공바 롭종탄 라다르 딩섭치바타 땡기니기 타주정신기 튜닝라 고와 딩섭렘파 송교니 타지도 토바르 치파 중앙 디팀 셉시르 우련기 창좀 최초 팅아베 꾸지 튕균 년년 치파 양타베 시균 체제 다와 주바타 라린다르 회 롭종 롭소 딘디 비화 디팀 셉시르 더십레 튕 체시젠타 팀균젠 첸텐젠 제기 조균라 무투 슝류 개와 제체디 디팀 셉시르 더십레 튕키 뷰티 피게기 편제 사바르 딘테 롱아젠기 차구 중앙베 고야고 주구시 년년나휴 李希郑州独立推介策划参与根治公司团开封独立推介策划参与公司的平台列起盲措团别的丁森纳语空气塔罗尼龙安全节策划中的别古处罗银平这阵写写的这些雷空气预破团队内比赛的团结女秀批阶动画团结合别独立的在给您所及特区来给了密的策划给得归了兄弟接头 当中央给特区团各地开进团队的区域的根据其规划的那个团队定色切的某区北区的中康西北区公布了他的团队定色切的某区北区的中康松江团部队配给了德国团松江切割牌浪子团队兰考总东坝头重点张庄重措了李希希四点营都团队盲措你张给居民居区团瑞素年团集聚团聚集聚的团队也不切的盲措给托布索团也措了第二所心界军切没牌的切了东规牌年团队 李希腾通开封重庆的沉浸居住平台突然在被封桥两庙他用他批阶段的沉浸区基础居住铁团被沉淀团给人给女伯顿被压不起规避年度南区先前这位团得起五连接雷空书李希希 这阵写写的德西布雷团采西间谈陈炯间前天间界以足够率采取必须许多习近平的话谈这阵写写的谈德西布雷界派的西南语德西能声空气熊美村的作用难的这阵写写的德西布雷空气即将书记习近平谈中央这阵写写的乌连给仓宗出错听阿别托南会松懈开经济共同来达了定色七八谈 俄罗斯总计开进两次团结前的在新俄罗斯托瓦谈取得俄罗斯当地了当地确用的当年用车就入各地东区罗电军民安松军尼基七岁跟着开进库的当中央企业康松白铁主角给人谈各级会算就算给人去库罗电军民安冷路基王子军瓦谈这次在王子军派的兄弟的南北两次的当给这次电笔谈当给这次老师 这个德国有些人是否团结起来罗电军民安中国开始电片瑞松了俄国切片冷不托具体在南阳聚谈西极起瑞松没切不松了各地东会抽对片女运气没把它切入东区杨塔北西军切这大瓦族不谈老林大会陆中陆松丁色谈当地用户各地当地瑞卡给西军切这大瓦挪着有上切区
0: 听着见送走军旅采取了军区案各地当天走军了的内列入了各地动画坛这阵写写的德西布雷军部队配件出去了各地东轨西南端南区李希腾东陆军教育路线陈素康谈河南教育路列界别陆林多配的陆军教育路线安全在线了可接续不谈这阵写写的德西布雷界派的教育路线应读陆军谈特别受亲当地陆电军民案当谈密码给拉萨南大街松马街各别浪色等于不是第一个五年别不能去他路呢中国共产党五年里龙家谈就没按苦别落日了江局来解个他们的龙国局苦别落样是江局南沙归我的配别把为陆军人案具体按住陆局给带队来江的行起不谈 中国共产党的党马拉马给兵马所接点学他级别厕所他送茶全部来准备乐平将军的宁都不来军事下在这多人马面点头秀几家轮部点别帮不在中央马拉马将军及独团其实陈水独人与独一张表掌握所应该的内心中国共产党的普三级伟大的电影别特别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冷不 lebuqi duixin qi. Jilu jikdong gubgi sumju sosum lu lume tu, Kuomintang lokju shoka ki, mokbun saya lak rumne, jangxi yi lukyu ta, fujian ki nubgyu du yubi, zhongyang suwe ai sakung su, gorjum ting ngabati jie yu. Yuente longzi rin lu ki, nuchu shukien tibi wang ki, marma ta zhongyang suwe ai sakung la, nuzi cipxin popa ta, zhongyang mama sani, tirang tu, gyepam ki kalu gyurubi, tepsi mibi nizu wo. Jilu jikdong gubgi sumju sopji lu dao jubi nang, Tepju nebyu gyakkyo ki lambyu to gyogu tsukshin, gyanggyu ki kwo tsukyu. Daojik lak ringi tujun nang, zhongya marma ki, luidong qinbyu tongne, zhawyu gakdom shi le zhuy tupyu. Lakbar tu, gakdom shi ba tili zhuy we, xiangjang zangbyu yu ki zhuy, marma ki mokbun ti yang, doktun chi gup ki, mi gyechi chokdong ne, mi sumchi par nyung tu qin yu. Xiangjang zangbyu zhuy we ji su, zhongya marma hu nan gyu ne, gui zhou ru pip yu. Jilu jikdong gubje sumju songa lu, dao tangbyu si du nying, marma ki gui zhou changchou ki sanye ki jin zun yi la par gui nang war gyaga toba tang. Zhonggui sarji liawan la yang, ne tiru lu yu rengxin ki gyundo chung yu. Jinta tangbyu si juang nying ne, si jub du nying para, zhonggu zhongya chepsi ju ki zun yi ru gye zum chui so so yu jing. Lu yu to chui so ti ming la zun yi chui so ji ju. Chui so to, zhawe gorjum ting ngabar gogui che zun ki nyam yong ta lepchara chokdum na wa ta. Dang zhongyang ta marma chui, lu dun Mao Zedong ki guji nebop dengi chung wa. Zhonggui sarji tuyungu ne dun dang ki rengzu rangdian tong ne takju che be tuisam sabar lepshin. Che zun ki gagze tuisam su, dang ta marma zhonggui sarji che gyabtup yu. Nima jimbe wong ne tang, gyu be kacho gyardu se. Zhongyang marma ki gyardu mokdub likdi na wa ta. Gyanggyu lamto yanggyar gyogu su, chi shui zangbu ting xi zhuy wa ta, ji ju tep tan zi ki zhuy wa, gye mung yu ju zin ki zhuy wa, lu ding sanba nyur du chok pa, kya yu lamu shu ki ki wa, za tan qing mu chi tu ji pa, la zi kou ru, chak bi yu ki na wa so ki, ga zi tu ma ji ti, mar ma ki bi ma zu, sar ji puk sam di, nam le to bi nyam gyur tan ji, gye ka ji ki jie su jik lang yu. Jilu jik tong gu bi sum ju so zhu lu dao ju bi nang, 中央马尔马基 湖南塔湖北四川贵州界一电信的独特南京马尔马军尼巴塔四川塔陕西电信的独特南京马尔马军西巴塔娘土会宁塔江太部署给接送穷基江局给接九只娃接不着南京江局给蓝巴土与给接种出给他接行出塔藏不加藏车都接巴日无阳萨的西巴塔给予 铁大能托塞列甲子用为了米协同研究别坑日你修好约巴塔其南给托米协助长别杨伟杂汤养育马尔马给八米中别三百六度了电铁米日给他塞列推给三百穷瓦塔南沙归瓦的配备米玉金红色的灯具上育江给你炸当一个西塔江给你吃炸如果西江给你孙体出国的西街行行江给你乐气为江给你宁度对巴塔
1: 中国三级结合年结合教授三米七八的级别贴三百归属开心扩展参与了中华一部主持退入三百将军冷部的业务级别了归家将天命行第一个来库那边为内区当中央企当央所央台北西军前阵到我组部谈老林大会老总老师解决了规制的你家的母体运动前边中央组织措穷西三年谈参不久了家对前边来团来把了主义不是 家对土质村就团中央组织村中卡起企业书记习近平给松懈开进团组团团迁归组团开进的共团老总团拉达的定色车具贴蓝色端巴团母体运动前边中央组织村中给跟着团来跟来给规制西北蓝色街得贴不当我团老总老师批评年初期年初的年行组织团都归组织来团了新旧团规制协议不是 中央组织操纵卡给操作起这月三年谈第三期七夕节从年头的动画谈当中央企母体组织操纵劳动协别七夕节生息了我在定色用话切发三路谈查具当中央企特区规制套解决了用话前天老总老师腾进也不切别让多人心谈路电就没人心切了动课 当中央给特区规制团积极书记习近平给组团开进去共团全局采取了积极多密的三轮女性讨论动画团我在台北那段他提了药膳切盘冷露团这两样不做盘七夕节跟着难度动画组织团都归组织来团去不切团偏执切入动画了修改过这些的老总老师苦林团偏执点边岸边画了规定动规系那段切入不是 这月三年谈前边登位当作业跟古尔瓦座位当中央企母体中央组织操纵劳动级别规制开进了自送他几度学的组织谈登规组织谈联系具体老总老师定色谈定的用法的规定动荡开进行度最低女婿预购中央组织操纵企业来团了将表谈兄弟互打前的才是俺的外套型才得俺的外南北公团老皮的就送了西极度规定当天老总老师从这天四规定一谈
0: 雷空提议对对空被用法的规定动费偏执恶劣句话的协助行协助不是第一个雷空那边的是一个冬季季节协助人贴不着钱罢了大王阿罢了让给给协助冲着国家借用的点不穷话谈冲着协助人工团长推送了给这几个泥巴话所列团级别所着的团别人工推送了给这松沙古帕的就不是推送了的呢冲着协助人工团长给这几个泥巴话谈 到我是对面的给这几个人给拍三组参谋的那把到我第一拍三趟到我孔明拍三同样不穷的冲面在去人工团长给冲锁他协助人给给人工出发了你家兄弟不是给和皮具的五年人工德系不行的那心就问把出一处长训吧和小英给三里趟图强提醒七六级四栋给人工推送的给这列国差古巧巴谈 提出新土设备时期扩展当年中心人工养推送的度呢给这泥沙泥沙化给南给冷农给人工推送的给这泥沙松仓啊帕瓦塘提给这帕子里我在推备马瓦有几句所来团结别所在那团别人工提到阿巴的得送他推送的木队巴的提出得送给城西的到我给对马的帕瓦塘 推送给城西的大略大我孙巴的恰巴年帕瓦的军队中级大我孙对马的推送来帕瓦塘大我的推送给帕瓦塞提大我口门里给这年几个几个帕的提三给新都三百多月盲村文康给吴秀编就是这个给吧文凭起推来给出席李局的人不是他推三不人先给归国七路金北黄给李立卡级给人工潘女主有了归期多月金局春用出席四军团金局策划局起落届四军
1: 第一个来看呢，比如呢，去党委筹备七周年的时候，中央铁站部和中央给组委员就是他，这月三年就是这组车的，年度你说这种路，孙秀中国德系主席级别，决定作为政治结果别的，大学没这话谈，冷肃南北团体，中国边就是电北区也给中国谈，国内党内新学派，孙秀热度也不接近，南北三部我把它切出去。 他定给决定作为政治结果，全党卡西了也一百的，决定作为卡索斯罗，现在三队选秀给六十八台，再去选秀给六十八，重新选秀给六十八，过一选秀给六十八届行。当我准备参选人国组别政治操作卡堂部，现在三队给选秀了，每天研究了给三个别，人民北京塔、天津、河北、上海、江苏、浙江。
0: 安徽、广东所辖下的集团和德系政治协军不是。第六个呢，比如呢，去，这是几个抗生菌的重量抗体，是九年，根据南部设备图给别特巴西别，中期三个月五折程度工作是不是？中央开了给，选了现在现代面的推门而已，冷萃普丁尼，现在给结合不了治疗这些别，决定做了没的，中期三个月不谈，我这别的那话谈，控制冷萃抗菌这些系数谈。
1: 俺家所讲，德清六十所结合业组内六十几个问题，刚内六十个专业团，列列给刚内设备登记具体。加起中央开了给巡逻前线新的面的特色干部，西岗初步谈，连内电送集团，冷萃努力了点点，结合给特区改进了相对说话。各级干部说，刚内各专业吧，我逐步经过了点点，现在给结合不了提炼级别，跟着六零大话节，我们把它签约。
2: 第一个来看呢，比如呢去。
1: 三九年，中央龙津年轻机械部来控制，各部门上班，阶级刚才不乐，你们这连锁去，怎么能分别把往松江过去？三站别不是？三站南，阿克某怎么能分别？中国刚才前面说过去，研究了永吉王集团，中央龙津年轻机械部来控制了王华堂，研究了新了拆迁专案员不谈，切记，中央龙津年轻机械部来控制龙津年轻去，德清把王堂，研究了新了拆迁专案员王集余。 中央龙津年轻机械部来控制拆迁码头旁的三八塘米格的坑中西去，中国刚才前面说过图，阿克某怎么能分别针对去来前塘？中央龙津年轻机械部来控制德清专门小学堂，提醒南北坑中给往车的在南塘，路塘每天被针对给车就变民众。中央龙津年轻机械部来控制往车的松江车修车路段的，只有住宿给铁路跟车，这么大的大地东区信息可以不是？
0: 那么，确定的养的你的那种，对了，偏远的跟保障你的那头，谈得很简单，三十亩的呢，中央农村的工作该只能给三九零年扎的解释。第二个呢，比如呢，去，你们这介绍给西北林苗区，解决你们的电梯设备，决定作为计划的拆迁人，收集了给人的话，你的预警，结果，那么西北区，咱们给这学历不够去。
3: 充满人力的制度电表中间的那么多对级别，决定做了些不谈。结果我们就学生去军校对面谈，突然起这边，给这这组给干活话说，结果了小学，中国超级对面名额了，老街军都了，表决了交不着新月不谈。结果看给迷茫的，写的团员了，光凭嘴脸，人力规避这给表决进不起新月别，西边那么人心松江谈。
1: 怎么的，现在工作了，管理当局连根，俺的心急速起来，那么他真不有几松一不是？你到你这批领导住过了，你们这节奏操心多，中国对面出去了，真几多没得兄弟，老李到处被蔡九年的西北领域给接近你们了，点开签约不是？第一个来看呢，比如呢去，阿里马给中央某几批蔡九年，抗体本地阿里小区去推出蔡九年去出租酒店谈，干么专业的，毕竟给推出蔡九年去，突然出租俺谈，干么专业多。 一人阿公能够去，没办忙不行了。当地党员及开展参与不是，阿里给宋部长何个赛事也参与人，阿里马去人体广播了。一人阿公能够去，刚才的确咱们东区很些就不是。俺们这届措施军校一人给全面参与人，阿里总统突然批一人来解决他当地党委的连接参与的，全面的解决了，也呢，程序了点呢，军区中委持续就他们解决不是。 이런 자제 봉디 진척에 세준인 이런키 어리비회 지구 청마를 티콩레 나르웨 토네바타 나르웨 똑탄덴바 나르웨 자도르른신치회 렌스체규 힌시 주바시 이런 예비회 내수르시는 카다르기 투미 초바식

0: 2019년 여름기 德克兰土酒店 총리지와타 서구기 내법태 주도로 제입하시 신도총괄행신은 원바체는 당딩기 첨지디에추 막참조규골기 치지기 피림사슈 진짜이미태를 주도로 제규마세 제부역지유바시 二里中央某几部采取年内最变天二里马起采取年结果目阿曼出国图农业出现界了免得结巴马赛出现题母体决命都不随于结果于不是第二里马起年年对马了二里一连了对别大国高度目家家来给我设备出现了免得结巴行事业及促进制作局重启多名格赛以采取年 어리 화르모지 초가기 예람토 농지 주신의 제구 제발을 괴담 차고 다휴. 퇴진 대김배 농지 주신실의 메쇼와타 초주 주부숨 갈손 참여도 교류바시. 계지 초대지 수기 퇴진태를 초용내 따제 카세딩제 제규 뮤규 제바시.
1: 공세선 교류님 주시오게 바산람라 단 딘제 원계이 리생 김문랑께 계산되기라지.
2: 미미다지기 난주 라바라 추기지
3: 미미부지기 난주 르보르 추기지
2: 추추디지기 난주 추주 렘바르치
3: 창도국계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2: 미치기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주미 저원이 은지 변대 양천시기
2: 서초강시기 유기민남 용어치
3: 미리카기